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0: 이거 영화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어떡해.
1: Oh, honey, I'm so excited as well. This is my favorite movie series. You know.
0: 아, 맞다. 자기 이 영화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떡해.
1: Oh, honey, you know I can't wait to watch this movie.
0: 와, 자기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 광고만 끝나면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우리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요.
1: Oh, I really love the main character, you know. She's the greatest actress, I think. Oh, her acting is... Oh, just wow.
0: 액트리스면 여배우 말하는 거잖아. 자기야. 아니, 자기는 그 배우 보려고 이 영화 그렇게 보자고 한 거가. 아, 자기야.
1: Honey, I'm just talking about her acting. When I first watched her movie, wow. You know, my jaw literally dropped.
0: 아니, 자기야. 진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첫눈에 반했다 이거가. 아, 진짜. 자기야, 지금 이 영화 안 보고 싶어지고 있거든. 그거 아나?
1: Oh, honey. Don't you know? She is just my ideal type of person.
0: 아니, 자기야. 뭐, 아이디얼 타입? 나 지금 간다. 간다. 잡지 마라. 잡지 마라.
2: Excuse me. I'm sorry, but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Oh, it's so noisy.
0: 봐, 자기야. 이 아주머니도 아시잖아. 내가 기분이 다운됐다고 하시잖아. Yes, I'm down.
2: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Shh, please keep it down.
0: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주는 거네. Thank you. 근데 자기야, 나는 화가 나서 진짜 이 영화 못 보겠다. 자기는 보든지 말든지. 안녕.
3: Could
1: you keep it down, please?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1: Keep down은 커지지 않도록 하다 또는 낮추다의 의미인데요. It을 넣어 keep it down으로 쓰면 목소리를 낮춰달라, 즉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나 편한 사이는 be quiet. 공공장소나 예의 바르게 말할 때는 lower your voice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1: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BEFM 부산 영어 방송
5: BE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6: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11 o'clock.
10: Welcome to BFM News at 11 with the AI voice of David Kim. South Korea says it has not yet decided whether to send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following a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Well, we do have two guests with us in the studio today. 네, 그 첫 번째 순서로 제박 뽑아주세요 취재팀과 함께합니다. 팀 이름도 재밌는데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출연자 재수연과 박민주로 구성된 제박 뽑아주세요 팀입니다.
3: 네, 저희 이름에 성한 글자씩을 탄 팀명이고 팀명 그대로 기회를 꼭 잡고 싶다는 진심을 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눠볼 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볼게요. 수연 씨와 민주 씨가 직접 준비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스테파니 씨, 오늘 모닝커피 드셨나요?
0: 그럼요. 하루 시작할 때 커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모닝커피는 사랑입니다.
2: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원료인 생두와 원두의 상당수가 바로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0: 네.
3: 자, 이제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커피 원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번 약 20%, 2번 약 90% 이상.
0: Alright, so percentage of or what percentage of coffee beans imported into South Korea enters through Busan port? Option 1, around 20% and option 2, over 90%. 네,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장문 100원 그리고 단문 50원에 요금이 발생하는 문자 샵 9050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부산 영어방송 앱 게시판 유튜브 방송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은 부산 영어방송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es, if you know the answer to the quiz, you can text #9050, which will cost 101 for long messages and 51 for short messages. Or you can participate through the Busan English Broadcast app's message board or by leaving a comment on our YouTube live chat as well.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announcement board on BEFM website. All right, shall we get started? Today is all about coffee, as you can tell. Well, these days, Busan is without a doubt the city of coffee. 수연 씨, 오늘 취재 주제가 커피라고요. 요즘 부산 하면 커피의 도시죠?
3: 네, 맞습니다. 올해로 개항 150년을 맞은 부산항은 옛날부터 신문물의 관문이었는데요. 지금도 국내 커피 수입량의 90% 이상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0: 네, 단순 소비를 넘어서 항구부터 로스팅, 카페, 브랜드까지 완벽한 커피 산업 생태계를 갖춘 셈이네요.
2: 네, 그래서 부산시도 커피 도시 비전 아래 청년 바리스타와 창업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 CEO들의 현장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0: 네.
2: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류이즈 커피바를 운영하고 있는 류종훈이라고 합니다. 관광 인구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로컬 인구들이 좀 받쳐줘야 매장 운영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이 점점 더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게 그래도 좀 고충인 것 같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오가닉 커피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창업하기 전에 느꼈던 거는 확실히 사람이 없다. 부산 대상권에 사람이 없다. 늘 좀 느꼈었고 학생분들도 이게 학기 중에 부산 대상권에서 뭔가 소비를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그래도 학생분들이 좀 부산 대상권에서 다시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부산 대상권에 새로 이제 가게를 내시는 분들이 이미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좀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또 부산대학교에서 가게를 차리시면서 조금 더 상권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0: Right, so as we heard, local coffee shop owners in Busan are opening up about their challenges. Now, Ryu Jong-un of Ryu is Coffee Bar points to the city's shrinking youth population as a major hurdle for local businesses. Meanwhile, the owner of Organic Coffee Studio near Busan National University notes how low foot traffic during the semester is, but sees hope as popular local brands move in to revitalize the area. Now, what stood out to both of you during this coverage?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어떤 취재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민주 씨부터?
2: 대학 상권도 활기가 정 같지는 않지만 이제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이 들어서면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0: 네, 수현 씨는요?
3: 네, 올해 2분기 부산 순유출 인구 중 2030 비율이 가장 높아 우려스러웠는데요. 그래도 부산대 주변에 새로운 가게를 여는 움직임들이 다시 늘어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청년 유출이란 어려움

0: 산업의 다음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부상대 상권 청년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2: 원두 유통과 관련해서는 이 어찌됐건 생두가 수입되는 보통 부산항으로 많이 수입이 되지만 사실 생두 회사를 운영하는 곳들은 보통은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부산에는 사실 생두 회사라고 할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입은 여기로 되는데 수입은 부산으로 되는데 결국에는 서울로 다시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전포동 바이스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장지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매장에서는 바리스타 그리고 마케터 기획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부산이 커피 도시로 계속 위치와 위상을 남겨놓으려면 조금 더 커피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 Yes, on the supply chain and community front, local coffee professionals pointed out key structural challenges. An industry insider highlighted a distribution bottleneck. Imported green beans land at Busan port but head to Seoul importers first before returning to Busan. While local grants help with equipment, independent owners urgently need marketing training. Meanwhile, Chang Ji-myung from Vice Versa Cafe stressed that to keep Busan's edge as a top coffee city, official support is needed to build a connected community among local coffee workers. Well, what did the young business owners point to as their biggest challenge?
5: 이 현장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데요. 수현 씨, 청년 사장님들이 꼽은 핵심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부산항을 거쳐 들어온 생두가 수도권을 거쳐 다시 유통되는 유통의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5: 네.
1: 네, 여기에 1인 사장님들을 위한 커뮤니티 부재도 가장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5: 그렇군요. 이 부산항을 단순 이런 수입항에 두지 않고 지역 산업과 청년의 기회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군요.
0: 맞습니다. 물류 기반과 로스터리, 카페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이 기반을 청년 실질 지원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야 나가야 합니다.
4: 네. So they highlighted major hurdles for Busan's young coffee entrepreneurs. Distribution insufficiencies and inefficiencies actually with imported beans traveling to Seoul before returning to Busan and a lack of networks for solo owners or one cafe owner. And ultimately, they agreed that Busan must transform its port logistics into a practical youth center coffee industrial ecosystem. Well, while local government efforts are continuing, what we really need are policies that fill the gaps on the ground, like practical training and marketing or communities for workers in the industry, like you mentioned. These real-world challenges, it makes us wonder, what keeps these young people here in our city of Busan?
5: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마케팅 같은 실무 교육이나 종사자 간의 이 커뮤니티처럼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틈새를 채워주는 정책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현 씨,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이 부산에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네, 저희도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5: 네.
1: 앞서 만났던 세 분께 직접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3: 부산은 저에게 좀 의미가 많은 도시이고 이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가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커피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카페 그리고 또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있고 또 부산을 사랑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래도 이 장전동 부산대학교라는 동네가 저에게는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라서 뭐 애착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좋고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게 저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금 남아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6: 수도인 서울을 제외하고 관광의 수요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같이 끼고 있다는 점이 부산만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Right, so as you heard, when asked why they stay despite the hard realities, the owners pointed to what makes Busan unique. Its unmatched coffee infrastructure, a tight-knit community of people they love working alongside, and its coastal appeal as a nation's top tourist

0: destination outside of Seoul. Well, I can definitely feel the distinct charm and vibrant energy of Busan. 부산이란 도시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1: 네, 바다 환경과 사람 간의 유대감, 커피 상품까지 이유는 달라도 결국 부산 자체의 매력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 맞아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희 이야기와도 정말 비슷해서 더 와닿았습니다.
1: 네,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도시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0: 네, so they agreed that what truly keeps young people here in the city's unique charm is from its ocean views as we see, coffee scene to its strong sense of community. They noted how deeply they related as Busan natives, stressing that above all, it's the people who give the city its real energy. Now, rather than focusing on statistics about young people, it seems more meaningful to look at how they are building their dreams right here. Now, if you could sum up today's coverage in just maybe one sentence, what would it be?
3: 네, 청년과 관련된 수치보다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꿈을 만들어가는지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주 씨, 오늘 취재를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요?
2: 커피는 청년들에게 부산에서 자기 일을 만드는 실질적 기회였습니다. 이 가능성이 산업으로 확장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0: 네, 맞는 말입니다. 수현 씨는 어떠셨나요? 네,
1: 남아달라고 하기보단 부산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만나본 청년들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So in wrapping up, they emphasize that coffee gives young entrepreneurs a real shot at building their future in Busan. Now Ms. Minju called for policy that listens to field voices, while Ms. Suyeon actually stresse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youth can truly thrive and not just asking them to stay.
3: 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의 희망을 커피에서 발견한 시간이었는데요. 첫 방송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박 뽑아주세요 취재팀이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everyone. Have a great, great day. Well, listening to our two reporters today, I could truly feel the passion and deep reflection of Busan's youth poured into a single cup of coffee. I love that. And Busan's coffee industry is no longer just about selling beverages. It is becoming a new foundation where young people can build their own brands and lives without leaving the city.
3: 네, 오늘 두 리포터의 취재 내용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에 담긴 부산 청년들의 깊은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자신만의 브랜드와 삶을 일궈나가는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주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Well, enjoy the rest of your day with a warm cup of coffee, all of our listeners, and we'll be back next week with this special segment.
3: 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 코너는 다음 주 수요일 다른 취재팀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3: 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4: This is Busan Worldwide, your window into Busan, your bridge to the world.
0: And thank you again, Ms. Suyeon and Minju. And we're going to be back with this special segment next week, so join us then. Now, a lot of answers coming in about today's question, right? What percentage of coffee beans imported into South Korea enters through Busan port? And we have all the right answers. We have 바다님, 조연철님 as well, Jinlee님, 안주성님 as well, 까벤님, 상윤킴님, and Charlie Kim님 as well, all messaging in saying number two, 2번. And we have 상윤 킴님 saying 2번 맞추면 커피 상품 있을까요? Actually, we do have winners for today. I don't know exactly what they're giving out, but there is some prizes, I know. So make sure you check online BEFM website and you're going to find those winners there. Well,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Have a wonderful rest of the day. I'll see you then. Bye-bye.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0: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도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3:00 o'clock.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profiler Pei Sang-won in the studio, who has analyzed the behaviors and psychologicals revealed at crime scenes. We'll talk about the real stories behind the work of a profiler that we may not know, as well as useful things to keep in mind in our everyday lives. So please welcome our guest.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핫타틱 청취자분들 위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아리랑 라디오는 첫 출연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1: 네, 좀 낯설긴 해도.
0: 네.
1: 좋습니다.
0: 네, okay. He says that it is his first time on Arirang Radio, so he is a little unfamiliar, but, you know, it's going to be a good day today. And I know that definitely I'm a huge fan of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And you guys have mentioned that you guys are interested as well, so I am very excited. First things first, for those of our listeners that are unfamiliar with what you do, could you explain what it is that you do with your job? 일단 먼저 저희 혹시 청취자분들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1: 네, 프로파일러는 앞에 이제 크리미널이라는 걸 범죄자 프로파일러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데요.
0: 네.
1: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0: 네.
1: 범죄 재구성, 그다음에 인터로게이션.
0: 네.
1: 말하자면 일종의 범죄 용의자 면담.
0: 네.
1: 그다음에 콜드 케이스, 장기 미제 사건 추적.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일을 하는 뭐 민간인일 수도 있고 경찰 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일단 뭐 두 가지 영역이 다 얹혀 있을 수도 있는 네. 직업군입니다.
0: Okay, you gave us a really easy way to explain it. So basically, they analyze evidence from crimes to understand behavior of psychology of.

0: 있었고 네. 대학에서도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범죄 심리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교재도 없었고
1: 네.
0: 그리고 뭐 그냥 말하자면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1: 네,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0: 막막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원서 네. 영어 원서들을 찾아서 보고 번역하고 2중 3중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1: 정말 그랬겠네요. Wow, he says that it was really different from nowadays. People didn't even know this was something that was out there and people didn't know about this job. Maybe some people saw it in other media like shows or dramas. He did mention CSI as well. So some people that, you know, applied, they were kind of familiar from just dramas and shows. And he says that because there were no like textbooks, you know, there were no like professionals in that area, it was double as hard for him to study in this area. So he had to read like English books. So it was just harder because he had to translate them. He had to study extra hard. And we see a lot of profilers nowadays on TV and even in dramas and movies. And we always imagine, oh, profilers, they have this thing. They do this thing. We kind of have a stereotype. So what is it like, the reality and what we see on media? 요즘은 뭐 드라마, 뭐 TV, 뭐 영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시청자 입장으로서 아, 프로파일러는 뭔가 이런 이미지일 것 같다라는 선입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와는 좀 어떤가요?
0: 보시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성실하죠. 끈질기고 인내력이. 왜냐하면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1: 네.
0: 똑똑한 것보다는 인내력, 꾸준함.
1: 네.
0: 이게 성공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좀 잘생기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스마트한 이미지가 크지만
1: 네네.
0: 실제 현실은 아주 꾸준하고 힘들고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1: 네. 그렇죠. 저희가 뭐 보는 미디어에서는 뭔가 딱 들어가서 현장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했네 이런 천재적인 그렇죠. 프로파일러가 예. 많았던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럼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고.
1: 근데 실제로는 끈질기게 예. 뭐가 보일 때까지 예. 붙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Okay, he says that if you guys watch dramas or shows, firstly, they are actors and they're really good looking and they kind of have like a genius smart image. But realistically, profilers, rather than being, I mean, of course they are all smart people, but he says rather than being smart people, people that do profiling have to be diligent and they have to be consistent. And I said, yeah, but most of the time when we see shows, they're all geniuses. They go in and see the crime scene and they go like, okay, I know what happened. But he says, yeah, but in reality, you have to just be able to stick onto one case until you see something. So you have to be a consistent and very diligent, sincere person. Well,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guys.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our guest today, make sure to join our YouTube chat. This is Sherlock by Shinee.

0: That was Sherlock by Shiny. Let's check out some questions that you guys sent us in our YouTube chat. Let's see. Ricky asked, has he ever worked as an advisor for one of these shows? 혹시 자문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냐는 질문이 왔는데요.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작품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1: 사실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 제목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다 비슷비슷해갖고.
0: 네네. 설명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네, 노래 네. 나갈 때. 일단 다큐멘터리는 당연히.
1: 네. 넷플릭스에서 네. 한 네. 그런 뭐 연쇄살인범 나온 그것도 이제 자문과 인터뷰도 해줬고요.
0: 네.
1: 비슷하게 그런 건 근데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장나라 씨 서인국 씨 나온
0: 네.
1: 네, 너를 기억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작가님한테 그런 자문도 해드렸고 뭐 가장 최근은 이제 장혁 씨가 네. 나온 드라마
0: 본대로 말하라
1: 예 본대로 말하라 네. 것도 있고
0: Oh wow, okay, so he works on a lot of things and he says obviously there's the whole Netflix documentaries that he always works on when they talk about, you know, serial killers. And also he actually wrote with the co-writer 너를 기억해, which is Hello Monster starring 서인국 and 장나라. 박보검 was also a part of this drama as well. And he also recently worked on Tell Me What You Saw starring 수영 of Girls Generation and 장혁. So he does work on a lot of these things as well. I also want to ask, do you usually on your free time watch dramas or movies in this genre? 뭔가 막연하게 그냥 궁금한 유치한 질문인데요. 평소에 범죄 수사 추리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좀 보시나요?
1: 안 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0: 왜인가요? 너무 다른가요? 현실과?
1: 아니요. 너무 유치해서. 되게 건방진 말 같지만
0: 네.
1: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는
0: 네.
1: 실제로 현실보다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상태로 그 작화되기 때문에
0: 네, 네.
1: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프로파일러도 거의 안 봐요. 저도 안 보고.
0: 근데 또 워낙 직업이니까 네. 쉴 때까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긴
1: 그렇죠.
0: 하거든요.
1: 사실은 그렇습니다.
0: He says that he doesn't enjoy watching them and for some reason his acquaintances in this area as well

0: they don't really enjoy it either. And he thinks it's maybe because it is very, it's not like reality, obviously, because we have to air things like this. It's far from reality, and it may be a little bit on the cringy, low-key side for him. And I was like, well, obviously, if you work in the area, you probably don't want to spend your free time thinking about this as well. So yeah, I agree. I want to ask about your occupational habits as well. Maybe do you analyze people when you meet them for the first time, and should I be nervous? 혹시 약간 일종의 직업병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분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의심을 좀 하게 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1: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0: 그렇죠. 네.
1: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커플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아, 곧 헤어지겠구나. 이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사람 사이 관계 보면 행동을 보면 아, 이거는 가짜 연인이네. 아니면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연인. 이런 정도의 네. 아주 기초적인 정도는 그냥 계속 안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저희는 행동을 분석하는 사람들이라서
0: 네.
1: 그게 직업병이면 직업병이죠.
0: 그렇죠. 그렇죠. Okay, he says naturally. It would be a lie if I said that I can't. But for instance, if we saw a couple on the street, he would kind of be like, oh, I feel like they're going to break up. Or if we saw like a couple, he'll be like, maybe it's not been too long since they started dating, or oh, maybe this person is doing this, you know. So he tries not to just pay a lot of attention to that. Okay, then are you good at telling if somebody is lying? 그럼 혹시 거짓말을 잘 알아채시나요?
1: 거의 97-98%는 알아챌걸요.
0: 네. 그런 것들이 뭐 눈빛이나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로 종합해서 알아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감인가요?
1: 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이라는 건 없고요.
0: 네.
1: 그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동의 변이,
0: 네.
1: 변이. 예, 그거를 아주 짧은 순간에 눈치채고 그게 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아주 고전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0: 네.
1: 그 두세 가지 조합하면 아 이건 100% 거짓말이다. 이거는 알 수 있죠.
0: 와, 혹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지인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약간 난 분석하지 말아줄래? 약간 나 쳐다보지 말아줄래? 이런 거 없나요?
1: 이 직업을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그 뒤로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잘 만나지 어렵고 옛날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아니까.
0: 그렇죠, 그렇죠. Okay, he says that, yeah, maybe 97-98% of the time, he can tell a lie apart. And I asked, is it because you see the difference in their actions or their eyes or their voice tone? And or is it just from your senses? And he says, I don't think there's such thing as senses. It's just figuring out the sudden mood change or the sudden change of the atmosphere or just how they're acting in a specific way and their habits. And these data all result in what we call senses nowadays. And so I asked him, okay, I feel like your family or your friends' acquaintances might be a little pressured. Do they ever get scared around you? And he says, yes, when I first started the job. So naturally, he did kind of become narrower in his social life and he had less people to hang out with. And then his family, you know, they're all kind of used to it. So that's that. I feel like I would be the same if I was his acquaintance. I would be scared as well. I'm also curious, what is the first thing you see when you or you look for when you're out at the crime scene? 또 프로파일러가 실제 범죄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나요?
1: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0: 네.
1: 근데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달라서요.
0: 네.
1: 초기 현장에 투입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한 15년 전에는 그렇게 투입됐었는데
0: 네.
1: 지금은 1차적 현장을 안 하고 2차적 현장. 그러니까
0: 네.
1: 그리고 서류 분석.
0: 네.
1: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0: 그러면 보통 한 사건을 맡게 되시면 가장 먼저 찾으시는 거나 확인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1: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저희는 그걸 스케치라고 하는 스케치.
0: 네.
1: 말 그대로 스케치.
0: 네.
1: 자, 스케치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쫙 그려냅니다. 그걸 먼저 보죠.
0: 오케이. So I asked him, do you guys usually go out to the crime scene as well? And he says, we used to. And based on the country and based on how things work out, it's all different. But nowadays in Korea, that wouldn't really be the case for profilers. And I asked him, okay, then when you are, you know, employed for a certain case or when you start a new project, what is the first thing you do or what is the first thing you look for? And he says, the first thing that I try

0: to check is the sketch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happened. So usually he would be in the project at around stage two, so he wouldn't be at the crime scene when it actually happens, but he would be one of the first people to check out what happened so that he could analyze. And the sketch is something that he would really pay attention to. Then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what part does profiling give the biggest help or impact to? 그럼 프로파일링은 수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단계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나요?
1: 제일 초기 단계죠. 그러면 네. 제일 초기 단계는 이 사건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큰 흐름을 한번 해는 것. 그다음에 중간쯤에 용의자군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것.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에서 재판의 전략을 짜주는 것.
0: 네.
1: 요 세 가지가 크죠.
0: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예전에는 이런 연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에서 안 찾았는데
0: 네.
1: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찾게 되는 거죠.
0: 처음 이쪽 일을 하게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럼 지금까지?
1: 2000년 중반이니까 20년이 넘었죠.
0: 20년으로. 네. Okay, so I asked him once again, when was the first time you started working in this field? And he says around mid-2000s, so it's been around 20 years. And about the prior question about when is profiling the most helpful in the whole investigation process, he says, obviously during the beginning, it really helps shape what kind of direction they're going to go in the investigation. And during the middle of, you know, mid-process, he's really helpful with finding out the suspects and who could or could not be a suspect. And also he's helpful in the court process as well, because he's able to tell the habits of the suspects or how or why or what they did. So I was like, oh, that must be a lot of pressure for you. But he says, I mean, it's just something that we do. And nowadays people know that this is so helpful, so people do call for a lot of help from profilers. I want to ask the difference between behavioral evidence and also physical evidence as well. This is, we're getting deep into questions today, psychological questions, and I'm really curious what you're going to say. 그럼 증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물질적 증거가 있겠죠. 뭐 눈에 보이는 뭐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혈흔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프로파일러 분들은 뭔가 뭐 행동이나 뭐 이런 저희가 눈으로 일반인들은 보기 어려운 것들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1: 그러니까 보통 증거는 두 가지 나눠지죠. 말씀하신 물적 증거와 행동 증거, 네. 비해벌. 네. 행동 증거가 저희 담당이고 물적 증거는 CSI 담당이고
0: 네네.
1: 현장은 크게 나눠지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증거를 분류를 합니다. 행동을 분류를 하거든요.
0: 네.
1: 분류한 것을 통해서 범죄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CCM이라고 해서 Crime Classification Manual이라고 하는 한 사전 같은 게 있습니다. 매뉴얼
0: 네.
1: 사전 같은 게 네.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 속에 있는 범죄 행동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서 현장의 행동 요소들을 요 목록에 여기 들어가면 요건 요런 범죄다 찾아내는 거죠. 그게 CCM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바이블처럼 가지고 네. 있어야 되는 CCM.
0: 되게 저희가 흔히 보는 정말 그런 드라마랑은 좀 되게 다른
1: 다르죠.
0: 정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Very interesting. He says that there's something called the CCM, which is kind of like the Bible for profilers. Basically, it's a manual where they classify different habits and different manners and attitudes to different crimes. So they wouldn't really take part in the process of physical evidence, because that's for like the CSI. But he would be part of the behavioral and the habit evidence. So they would just kind of compare what this person is doing and how they're acting to the CCM, the manual. So I said, whoa, we always thought that it was just you look at something and you judge it. But basically they do have a textbook reference as well. So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know. This is a question that we got a lot today, and it is a question everybody probably wants to ask you. Mika says, do you actually meet a criminal in person? 아마 프로파일러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에도 미카님이 물어보셨는데 이런 범죄자들을 실제로 마주보는 일들이 많은가요? 실제로 만나시나요?
1: 당연하죠.
0: 그러니까
1: 가장 극단적이고 극악한 범죄자들을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그게 저의 주된 일이죠.

0: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아주 나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되게 착하게 생겼습니다. 오. 그런 아주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는.
1: 네. 근데 이것도 조금 당연히 다들 속으로 생각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DJ로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무섭진 않으신가요?
0: 무서울 때도 있죠. 그런데 100에 두세 번은 무섭지만 네. 무섭다는 거는를 생각하는 순간 그 범죄자가 금방 알아챕니다.
1: 그분들?
0: 작은. 작은. 그래서 사이코패스 범죄자와 프로파일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실 그 동전의 양면이 마주보고 거울처럼 네. 서로를 분석하죠.
1: 서로 너무 무섭고 너무 유능한, 너무 머리가 좋은. Okay, he says that yeah, he sees a lot of these criminals in real life. It happens all the time. And I asked him, this is a cliche question, but everybody's probably curious. Do you ever get scared? And he said, maybe once or twice out of 100 times. But when that happens, the criminals can tell. From that just split second, they can tell. So he was giving a metaphor. He was like, a psychopath and a profiler, they're just like two sides of a coin. They're staring into the mirror and they're kind of profiling each other. So both of them, big brains, good brains, and it's just like a really scary atmosphere just by thinking about it. Wow, very interesting questions we're getting from you guys today as well. Keep them going, guys. We'll be back after another song. This is Psycho by Red Velvet.

0: I also wanted to elaborate on our prior question before we listen to our song break. He did mention that when he sees all these criminals, we have a stereotype, right? These criminals are going to look scary. They're going to look serious. But he says that when he meets these really, really, really bad criminals, they actually look very nice. So looks, it's not everything. It's really a stereotype. There was also a question from Ajon saying, I'm personally curious, are you more afraid of ghosts or humans?
1: 저희 또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귀신이 더 무서우세요? 사람이 더 무서우세요?
2: 사람에 비해서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죠.
0: Wow. Okay. He says compared to humans, ghosts aren't really scary. So that answer itself was just so scary for me. We had a similar question in the chat, but we also have it in our script. So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you will be wrong as well, right?
1: 저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기도 했고요. 저희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가능성으로 보면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 직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늘 그 오류 가능성. 네. 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CCM이란 바이블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는 많은 어떤 경험치를 사전화하는 거, 매뉴얼화한 거기 때문에 늘 그걸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네.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0: Okay, okay. So yeah, he always thinks about the possibility of making an error. That is why, just like we mentioned, the CCM, the manual is important because you can compare and that's all analyzed, that's all data. That is why, guys, textbooks and data is really important. Okay, that's something new I learned today. SRD says, do you have a partner when you go out into the field?
1: 청취자분들이 혹시 뭐 필드에 나가거나 새로운 사건을 맡을 때 파트너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수사 과정에서는 파트너가 좀 익숙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거든요.
2: 근데 프로파일러는 혼자 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파트너가 하면은 현장에서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2: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범죄 행위를 봐도 생각이 분석하는 틀이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혼자 일하죠.
0: 네.
2: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개념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일할 때는 파트너가 되는데 사건 자체일 때는 그렇지 않죠.
0: Oh, okay. So one difference he has as a profiler is that most of the time they do work alone because it is kind of a mind-related job. So he says that a lot of the times you might fight or you might, you know, be opposed of each other's ideas. If you look at it in the big picture, then yeah, maybe you have partners working on the same case. But when you look at just profiling itself, then most of the time you would be working alone. A lot of the times when we look at profilings or the data or whatever people say on a specific case, they do say that not only is tendencies, one's tendencies really important, but people always say that the environment they grow up in is really important and the relationship they have with society is really important as well. So for you, my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r impacts, the tendencies somebody is born with or the environmental impacts that they have?
1: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성장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도 또 프로파일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혹시 범죄가 발생하는데 타고난 특성이나 성격과 또 환경 어느 쪽이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보시나요?
2: 연구 결과나 봐서는 환경적인 것이 보통 6이라고 하고요.
0: 네.
2: 태생적인 게 한 20 정도라고 하고요. 나머지 20은 모른답니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여러 세계적인 연구 결과상으로는
0: 네.
2: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한 3배 크고 근데 태생적인 뭐 그 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0: 네.
2: 20 정도 그러니까 3대 1 정도 그리고 모르는 영역도 있는 거죠.
0: 모른다.
2: 아직 규명이 안 돼.
0: 너무 무서운데요. 그 부분이. 와, 저희가 인류가 이렇게 오랜 기간 그래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도 아직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2: 범죄를 분석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겠죠.
0: 와우. Okay, so there is actually some data based on this as well. So worldwidely, if you look at the analysis, they say that around 60% is from environmental. 60%가

0: at all 하셨나요? 그쵸. Okay, 60% is from environmental and 20% is probably, you know, their tendencies or what they grew up seeing or what they're born with. And the 20 is a question mark. They say that still we don't know why certain crimes happen. And that just makes me so scared because we've been living as humanity for quite a long time, but still there is a gray zone that we don't know how to explain. So, okay, that is very, very scary. Some people are born in similar environments and nurtured in similar ways, but we end up making different decisions. So why do you think this happens?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있다면요?
1: 보통 이제 그걸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 네. 뭐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요인인데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트리거와 트리거 이전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쌓여있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찾는 거는 트리거도 찾지만은 그 에너지를 더 찾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이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로서의 그거를 찾고 트리거도 찾고
0: 네.
1: 그래야지 범죄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0: 좀 많이 과거까지 들춰보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보통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형태
0: 네네.
1: 친구 관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0: 네.
1: 그리고 SNS도 과거 몇 년 정도까지 쫙
0: SNS까지요.
1: 인스타그램의 과거.
0: 네.
1: 예를 들면 뭐 그런 페이스북에 1년, 2년치 오. 다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0: 오. 앞으로 올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Okay, he says that he thinks it's, we call it a trigger, but everybody has different triggers. Maybe it could be something that triggered your childhood or maybe if you were abused. Everybody has different types of triggers and everybody has a different gauge as well. So what they try to do is they try to find two things. When a crime happens and they're trying to profile or they're trying to analyze a criminal, they look for not only the trigger and what caused it, but they also look for what actually filled this tank. So they have to go back into the future. Maybe they're asking their friends from school. Maybe they're, you know, visiting the schools and reading the history and report cards. But he also says that they also go into social media to see, you know, what kind of posts that they've been uploading on Instagram in the past few years. They look at Facebook, what kind of posts that they've been uploading in the past 1 or 2 years on Facebook as well. So maybe, guys, rethink what you're posting online because it might be used later on. You majored chemistry, and so you are really good at analyzing arson cases as well. Very interesting. Is this different from other cases? 화학 전공이셔서 그런지 방화 범죄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방화는 다른 범죄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비교해보자면요.
1: 다른 범죄는 대인 범죄, 사람을 상대로.
0: 네.
1: 방화 범죄는 대물 범죄입니다. 물건이죠. 그러니까 네. 자신의 화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쏟는 거죠. 물론 거기에 그 기본적인 어떤 분노는 사실은 똑같죠.
0: 그렇죠. 근데
1: 방법이 사람한테 하는 것과 물건한테 하는 것. 그게 방화범은 네. 물건한테. 그래서 잘 말을 안 합니다. 제일 답답합니다.
0: 아.
1: 대인 범죄자들은 말이 많고.
0: 아 그래요? 네,
1: 사기꾼들은 말이 많잖아요.
0: 네.
1: 그렇죠. 방화범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0: Okay, very interesting because he says people that do other crimes, not arson, the difference is arson is towards physical things like props or, you know, anything that's not human. Whereas other criminals, it's towards human. So it's really hard because when h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y don't seem to talk a lot. People that, you know, hate on people, crime against people, they talk a lot. They have a lot of things to talk about. But people that just, you know, portray their anger towards things that aren't human, they try to just be a little more secretive. Can you tell if something was spontaneous or if something was planned as well? 그럼 혹시 방화가 단순히 약간 홧김에한 행동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도 구분이 좀 되나요?
1: 이제 지금

은 갑자기 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엔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고 그것을 네. 이렇게 탁 치는 형태가 우발적이냐 아니면 아예 그

0: plan that exists inside a criminal's mind. We've been talking so much about dark stuff and bloody stuff, and today is just 1 hour for us, but for you, it's 24/7. How do you keep your mental health healthy? 저희는 지금 딱 1시간 정도, 지금 50분 정도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요, 뭔가 살짝 피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24시간이시잖아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평소에는?
1: 아마 이 직업 초기에는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멘탈 관리하는데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떠나 있는 느낌인 거예요.
0: 네.
1: 그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그 집착을 하게 되면
0: 네.
1: 강박이 생겨서 더 문제가 생기는.
0: 네.
1: 그래서 해탈했다고 해야 되나요?
0: 그죠.
1: 그 초월했다고 이게 맞을 겁니다.
0: 약간 이렇게 살짝 약간 거리를 정신적으로 두는.
1: 네.
0: Yeah, that was a concern he had when he was younger as well. He was trying to think, how am I going to take care of my mental health? How am I going to dissociate? But he literally started dissociating. So after a while, he doesn't feel anything. Now it's just kind of work, and he just kind of drifts off a little bit and looks at it from another view, and he doesn't think too much about it, and that is how he maintains his mental health while doing this 24/7. It is almost time to end our program, so I want to ask our last question of the day. What are your plans in the future? Are you working on any books? Are you working on any projects? I also know you have a YouTube channel, so I want to ask more about that as well.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책도 쓰시고 글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당분간의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1: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되겠죠.
0: 그런데 네.
1: 대신에 이거를 좀 교과서, 프로파일링의 한국적 교과서.
0: 네.
1: 그거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미국의 교과서를 거의 번역해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0: 네.
1: 한국에 맞는, 한국의 범죄 현실에 맞는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좀 그런 프로파일러들을 많이 좀
0: 네.
1: 제대로 된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고, 야, 이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육성해낼 수 있는 그게 제일 꿈이죠.
0: 그럼 혹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주신다면?
1: 글쎄, 조언할 주제는 안 되지만.
0: 아닙니다.
1: 꿈을 가져라.
0: 네.
1: 집중해라.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훌륭한 프로파일러는 자기 삶에 충실한 프로파일러. 그것만 명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네.
0: Okay, he has some interesting plans. He says that he is also thinking about retirement, but he says that he's actually working on a textbook for profiling in Korea. So most of the time, the textbooks and manuals used in Korea are from abroad and they're kind of translated, but he wants to work on and is working on making a Korean-centered profiling textbook so that he could help a lot of his juniors. And I asked, okay, then lastly, can you give some advice to juniors dreaming of becoming a profiler? And he said, you have to dream and you're gonna make it, and becoming a good profiler means that you have to be true to your own personal life as well. I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interview. The last song for today is going to be called 진마이 by G.O.D. and tomorrow I'll be back with Professor Cynthia for our upgraded travel diaries, guys.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video director Shim Yu-kyung, engineer Choi Jae-moon and Kim Jae-hee, writers Kim Hae-rim and Yu Ka-ryung.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Bye, guys.
2: Bien.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기야 자기야, 이거 영화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어떡해.
3: Oh, honey, I'm so excited as well. This is my favorite movie series, you know.
2: 아, 맞다. 자기, 이 영화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떡해.
3: Oh, honey, you know I can't wait to watch this movie.
2: 와, 자기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 광고만 끝나면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우리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요.
3: Oh, I really love the main character, you know. She's the greatest actress, I think. Oh, her acting is... Oh, just wow.
2: 액트리스면 여배우 말하는 거잖아. 자기야 자기야, 아니 자기는 그 배우 보려고 이 영화 그렇게 보자고 한 거가. 아, 자기야.
3: Honey, I'm just talking about her acting. When I first watched her movie, wow. You know, my jaw literally dropped.
2: 아니, 자기야, 진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첫눈에 반했다 이거가? 아, 진짜, 자기야, 지금 이 영화 안 보고 싶어지고 있거든. 그거 아나?
3: Oh, honey, don't you know? She is just my ideal type of person.
2: 아니, 자기야, 뭐, ideal type? 나 지금 간다, 간다. 잡지 마라, 잡지 마라.
4: Excuse me, I'm sorry, but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Oh, it's so noisy.
2: 봐봐봐, 자기야. 이 아주머니도 아시잖아. 내가 기분이 다운됐다고 하시잖아. Yes, I'm down.
4: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Shh, please keep it down.
2: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주는 거네. Thank you. 근데 자기야, 나는 화가 나서 진짜 이 영화 못 보겠다. 자기는 보든지 말든지. 안녕.
3: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2: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Keep down은 커지지 않도록 하다 또는 낮추다의 의미인데요. It을 넣어 keep it down으로 쓰면 목소리를 낮춰달라, 즉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나 편한 사이는 be quiet. 공공장소나 예의 바르게 말할 때는 lower your voice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과 음악을 사랑하는 활기찬 청년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년 7월에 처음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제가 처음 지원한 곳이 부산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취준하던 시절 부산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고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부산에 오게 됐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회사는 그만둔 지 좀 됐지만 그래도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9-to-6 근무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는 이제 출근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고 6시까지는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하고 이렇게 되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조금 특별한 일상을 말씀드려보자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만의 긍정의 단어들을 소리 내면서 외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자신감, 자긍심, 뭐 씩씩하게, 당당하게, 소신 있게,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것처럼 정말 오글거리는 말들까지 한 플로 하면 거의 2-3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외치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막 엄청 긍정적인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서 습관을 만든 건데 지금 2년 가까이 잘 지키고 있고 되게 나름의 효과가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1: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0: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려해서 부산이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는 부산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제가 대학 때 했던 경험에 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기 직전 학기까지 1년 정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워낙 이제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차로 5시간 정도면 엄청 가까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어디든 차로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서울 부산이든 뭐 저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부산이든 그렇게 멀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뭐 제가 연고 없고 되게 낯선 곳이긴 하지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고 또 뭐 어디든 한국에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살다 보니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살수록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부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저는 추천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시간들이 쌓여서 또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 내가 부산에 잘 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나요?
0: 부산에 살면서 수영강을 뛰거나 뭐 이기대 트레일 코스를 가거나 할 때마다 부산에 사는 거에 정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그렇게 최대한 많이 곳곳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부산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벡스코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전시를 할 때 부산만이 가진 특별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이제 해양을 포함한 특별한 자연 자원하고 도심 자원이 결합된 형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산을 낭만적인 도시 또 오고 싶은 도시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산업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산만이 가진 매력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지셔닝을 사실 이런 거는 따라잡고 싶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유한 자원을 정말 최대한 10분 활용하고 또 홍보를 잘 해가지고 전시 컨벤션에 있어서도 좀 그 부분을 더욱 집중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전시와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지만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고 실제 통계로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특정 분야에만 일자리가 쏠려 있으면 청년들이 예를 들면 방송 출판 쪽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테크나 엔터테인먼트나 정말 그런 다양한 산업들의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만족하면서 꾸준히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양질의 고연봉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10년 뒤에도 부산에서 전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부산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나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미 풍부한 자연, 도심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다양해진다면 도시 자체의 매력도나 다이나믹함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0: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반 산업들이 다양해져야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다양한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부산이 조금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산업을 다양한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1: 민지영님께 부산이란?
0: 저한테 부산은 자상하고 온화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산 날씨가 정말 온화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날씨였는데 누구나 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원하잖아요. 한국 중에서는 가장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날씨를 지녔고 또 그 날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나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날씨와 자연과 인프라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저한테는 부산이 자상하고 온화한 집입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 조직 개편과 정무직 견제 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부산시와 시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1급 상당 정무직 보좌관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대신 정무직의 직무와 기능을 별도로 규정해 견제하는 조례안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3: Busan City and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ve reached an agreement over the city'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measures to strengthen oversight of political appointees. The council plans to pass an ordinance revision requiring the Busan mayor's chief of staff and senior political advisors at the grade 1 level to appear before the council and answer questions. In return, the council has agreed to withdraw a separate ordinance that would have defined the duties and functions of political appointees as a means of strengthening oversight. As a result, Busan City's propose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lan is expected to be approved without changes.
2: 가짜 양주를 판매한 일당 6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가짜 양주를 팔고 취객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천여 명에게 35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업원들을 감시하며 폭행과 감금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관련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3: Police have caught 61 people accused of selling counterfeit liquor. The group allegedly sold fake liquor at 5 entertainment bars in the Seomyeon area for about 2 years starting in 2022 while also stealing money from intoxicated customers. They're accused of selling 3.5 billion won worth of fake liquor to around 1,000 people. Investigators also found that the group monitored employees and subjected some of them to assault and confinement. Police are tracking two suspects who fled overseas.
2: 부산지역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6.2%로 나타나 전국 평균 5.7%를 웃돌았습니다.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크게 높았으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The rat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who reported experiencing school violence stood at 6.2%,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5.7%. The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Verbal abuse was the most common type of school violence, accounting for 37.1% of reported cases.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plans to strengthen prevention education and early intervention, particularly at elementary schools.
2: 부산시 감사에서 부산소방본부의 위법 부당행위 22건이 적발돼 56명에 대한 인사처분이 요구됐습니다. 감사 결과 상조회 담당자가 상조금 3,400만 원을 횡령하고 소방본부장 관사 운영비를 개인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채용 인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징계와 경고,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3: A Busan City audit found 22 cases of illegal or improper conduct at the Busan Metropolitan City Fire Disaster Headquarters with disciplinary or personnel action requested against 56 people. The audit found that an official in charge of a mutual aid fund embezzled 34 million won and that funds for the fire chief's official residence were used to purchase personal items. Busan City also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warning, and cautions against officials who improperly handled recruitment and personnel procedures.
2: 부산 미음단지에 차세대 항공 부품 산업시설이 구축됩니다. 국비 150억 원 등 총 215억 원이 투입되며 글로벌 민항기 대형 복합재 부품의 제작부터 성능 검증까지 지원하는 기반시설이 오는 2030년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3: A facility for the next generation aircraft composite parts industry will be built in the Miyum Industrial Complex in Busan. A total of 21.5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in the project, including 15 billion won in government funding. By 2030, infrastructure will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production and performance testing of large composite parts of commercial aircraft made by global manufacturers.
2: 오늘 오전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말벌 쏘임 사고가 발생해 주민 8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등교 시간 이전에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학교 정문 인근 5m 높이 나무에서 벌집을 제거했으며 최근 말벌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Eight residents were taken to hospitals or received emergency treatment after a hornet sting incident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gwo District this morning. The incident occurred before students arrived at school and no students or staff members were injured. Firefighters removed a hornet nest from a tree about 5 meters high near the school's main gate. Authorities urged the public to take extra precautions as hornets tend to become more aggressive at this time of year.
2: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3: Tomorrow morning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be around 20 degrees with daytime highs reaching around 26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around 23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2: 정하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잉글리쉬 예!
4: 레벨 업 감성 라이브.
3: Our music is pretty amazing, isn't it? Listening to a song by yourself with your headphones on is great, but when someone sings live right in front of you, it just feels completely different, doesn't it?
5: It really does.
4: And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when people experience live music together, their brain activity can actually start to sync up. 공연장에서 라이브 음악을 함께 들을 때 관객들의 뇌파 주파수가 서로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3: That's right. And now let's experience it right here at BEFM's brand new digital studio. What do you guys think? 어떠세요?
4: 너무 반짝거린다.
3: That's right. It's going to sound great. It's going to be special. So are you guys ready for some great music?
4: 준비됐습니까?
3: Let's get it!
4: All Star English Level Up Kamsung Live 시작합니다.
3: All r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am Johan Kim. 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with Mr. Minsoo here.
4: 맞습니다. Yes, 저는 right. your everyday star, 민수 신이고요. 여러분, welcome to All Star!
3: 제가 안 해도 되네요.
4: 재밌다.
3: 원래 English 하잖아요.
4: 재밌다. 나 이거 몇 번 더 할 거예요.
3: Yeah. Okay.
4: All Star! Everyone, welcome. Not only to our listeners and those watching on YouTube, we have actually people here in the studio with us.
3: 훨씬 더 재밌는데요?
4: 네, 우리 brand new studio에서 우리 관광객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보통
4: 관광객들 아니지.
3: 그렇죠.
4: 뭐죠? 관객들.
3: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수하면 바로 보이겠네요.
4: 아, 맞아요. 그게 맞네요.
3: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4: 아, that's the charm of live radio. 여러분, 예. 맨날 perfect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중간중간 제가 실수를 하거든요.
3: 일부러.
4: 아시죠? 일부러 막 실수하고 저 한국말 잘 몰라요 막 하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네. 와, 이게 우리 사인도 있어요, 형. 라이브 한다고. 와, 앞에 올스타 한이형 순순히 그리고 맨 밑에 제일 작게 민수하고 마지막 요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3: 그리고 있는 게 어디예요?
4: 감사합니다.
3: 없는 것보다 낫죠?
4: 네.
3: That's right.
4: 안경 안 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welcome to the very special in-studio 공개 방송 that we have going on.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형?
3: Today is very special because as we mentioned earlier, recent research shows that when people experience live music together, their brain activity actually syncs up.
4: That's right.
3: And that's what makes live music so special. And we're not just listening to the same song, we're sharing a moment together.
4: Yeah, and that's exactly what we're here to do today. Experience live music up close, right in front of you, together. 라이브 음악을 직접 눈 앞에서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6: 네!
4: Yeah. So today right here at BFM's brand new digital studio, we're going to level up not only your English, we're going to do it through pop songs and enjoy some amazing live performances together. 오늘 이곳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팝송으로 영어도 레벨업하고 멋진 라이브 무대까지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3: Of course. And 오늘 좀 특별해요. You know why?
4: Why?
3: We're not alone. We have you, but also we have all of our All-Star listeners, our Boostabun, and we have some other people that are going to come and help us.
4: That's
3: but
4: right.
3: But before, 네. why don't we hear a little bit from our boosters here? 네. 여러분, 소리 질러!
4: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All right, so we have, like Hyung said, we have a lot of special guests here today, right? But we want to take time to introduce our very special music guest.
3: That's right.
4: 여러분, 부산을 대표하는 감성 발라드 그룹입니다.
3: That's right. So if you guys love emotional ballads, you're definitely in for a treat today. We have three voices, three different colors with so much emotion.
4: 네, 여러분, 부산이 나오는 감성 3인조 발라드 보컬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순순히!
3: That's right!

0: 멘트 하세요. 인사는 해야죠. 여기. 예. 네.
1: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예, 저희가 방송은 많이 안 하고 항상 행사나 공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점, 좀 수신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말했어요, 제가.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수 순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아,
0: 오늘 여기 영어 방송이라서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낫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관계자만 계시면은 저희 오늘 시험 보는 줄 알고 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계시니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 같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같이 보내죠. 알겠죠? 예예. 예.
2: 네, 그럼 저희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 서면역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여러분 give it up 순순히. 네. 와 진짜 멋지다. 방금 곡 서면 역에서였습니다. 네. 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딱 이 날씨에 너무 맞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3: 되게 너무 좋은 게요. 네. 제가 어제 밤에 갔거든요. 네. 숙소가 서면이에요. 예.
2: 맞아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 막 부산에 찍은 그런 영화 나 저기 어딘 줄 아는데 막 하는데 노래로 통해 이거 처음이었습니다. 나 서면역 지하상가 나 거기서 빤스 예전에 샀는데
1: 빤스요? 우리 민수님이 부산 분이신가요?
2: 네 저 원래 부산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 좀
1: 도망갔다 다시
2: 도망갔다
1: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3: 도망간 건 아니죠? 도망갔으면 다시 안 왔겠죠
2: 우리 자리에 잠깐 앉을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단 부산 대표 우리 트리오 발라드 그룹 순순히 일단 자기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1: 네. 당연하죠 네 저희는 3인조 발라드 그룹 순순이입니다. 저는 순순이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김기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 그다음 니예요.
5: 아, 네.
4: 아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5: 아니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순순이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서셨을 때 셋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평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순이에서 평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K-POP계에서 돼지국밥 같은 가수가 되고 싶은 순순이의 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저는 이제 알다시피 동글동글하게 생겨갖고 이름은 밀어버리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포부는 제가 영어에 완전 이 겁을 많이 울렁증이 심하거든요. 이 친구
3: 잘 오셨어요, 그러면.
4: 예, 오늘 친구들이랑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저만 그냥 뭐 시킬 때 입 다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서 조금 영어 울렁증을 좀 극복하고 싶어하는 기염둥이 밀어버립니다.
2: 이야,
4: 네,
2: 잘하셨어요.
1: 반갑습니다.
3: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2: 맞아요.
3: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이미 밀었으니까
1: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3: 일단 반은 왔습니다.
4: 예.
2: 좋습니다.
3: 그렇죠. 이거 지난번

0: 보내도 뵀지만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요?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Could you tell us what you've been up to and what you've been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
1: 우리 기태님, 네, 부탁하겠습니다.
2: 저희 순순히 활동도 계속하면서 이제 솔로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혼자.
2: 뭐 이 친구도 솔로로 하고 저도 이제 솔로로 하고요.
0: 행사도.
2: 행사는 같이 합니다.
0: 아, 그렇죠. 네. 예, 그 좀 나눠야 될 것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2: 행사는 같이 하고요.
0: 그렇죠. 네. 잘못하면 또 이제 나눠야 될 그때 부분에 네. 문제 생기면 또 예. 팀이 문제 생겨요. 사실 조심하세요.
2: 경험담이신가요?
0: 그렇죠. 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 얘기하니까.
3: 아, 너무 잘 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꼭 애들한테 크게 얘기해 주시니까.
0: 그러니까요.
3: 솔로 공개 애들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예, 예, 예. 그룹을 지키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영어로 감사합니다. 얘기하자면 Let's keep the love and the group together.
1: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일단 우리 미로볼님의 경험을 살짝 들어봤지만 일단 뭐 거기서 일단 미국에서 뭐 공연도 하고 직접 이 경험해보니까 어땠어요? 뭐 글로벌 활동 뭐 기대해도 됩니까?
4: 글로벌. 아니 생각보다 근데 그 이제 사실 저희는 막 요즘 이제 아이돌 친구들처럼 되게 트렌디한 음악을 하지는 않는 그룹이긴 하지만 생각 외로 그 아직까지 그 발라 K 발라드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미국에 많이 계신다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또 조한 선배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또 미국에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 일단 활동은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네. 하고 싶다는
4: 네, 희망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럼 3인조에서 4인조로요?
4: 아 너무 좋습니다.
3: 도와주십시오.
0: 행사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3: 8대2입니다. 8대2. 저희 2로 셋이
0: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사실 혼자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같이 하면 더 좋고요.
2: 네.
0: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들이 다 좋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미국 쪽에서는 요즘 댄스곡이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4: 맞습니다.
0: In America, there's a lot of music that's coming out, but it's mostly on the top charts. Mostly all like dance music.
1: Yeah, like fast-paced
0: music.
1: That's right.
0: But for like 순순히, for their ballads, I'm sure a lot of people love the K-dramas.
1: Yeah.
0: They love, they call it the 향수. They love the feel of the Korean ballads. So I think 순순히 will have a great future in America. But also, if I have a chance, maybe we could do some stages together. 저랑 같이 stage 같이 할 수 있으면. 네.
3: 와우.
0: 저도 가끔 진짜. 이제 행사 뭐 이렇게 공연할 때 뭐 그런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하면 좋죠.
3: 아,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네. 벌써 이뤘습니다 꿈을.
0: 그럼 저희가 없는 걸로요?
2: 지금 벽 치는 거예요. 아니, 잡으세요.
3: 아, 잠깐만요. 방금 영어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뭐
4: 같이 이제 같이 꼭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싫으시면 빠지시고 이렇게 3인조로 가도 됩니다. 네.
1: 아, 순서도 좀 하는데요. 좀 그럼 여기 살짝 여기 좀 제가 들어도 될까요?
0: 아니요, 근데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희 방송도 그렇거든요. 이제 처음에 영어 배우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좀 힘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지만 점점 할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1: 맞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Yeah, that's right. Round of applause.
0: So, you become Busan's 대표 ballad groups, right? So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를 가고 계시는데요. 지금 앞으로 딱 뭐 한 가지 필요하다면
3: 글로벌로 나간다면 예. 대충 그 저는 한 가지보다 첫 번째가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언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수를 꿈꿀 때 한중 한일 이래가지고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는 그 슈가의 아유미님이 되게 유명할 때 제가 그때 방송을 볼 때거든요. 근데 항상 외국에서 저희 나라 와서 활동하실 때 한국어를 잘하시는 연예인분들이 대성하시고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빨리 활동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생각한 게 그 나라 만약 저희가 인도를 진출한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인도나 뭐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그 나라 언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그 문화 그 다양성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제가 방송에 혹시 나가더라도 말 실수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언어들이나 그 뭐라 해야 되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좀 지키면서 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리고 제일 처음은 그냥 겁이 없어야 돼요.
5: 맞습니다.
0: 아까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반응했으니까 네. 그냥 밀고 나가세요. 예,
4: 예, 아니 소개할 때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밀어붙이는 밀어버립니다. 하고 이렇게.
1: 근데 네, 죄송한데 일단 우리 이거 음악적인 얘기는 우리 방송 마치고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방청원 부스타 여러분과 영어 퀴즈 하나 해볼까요? 네. 영어 퀴즈. Let's get it. All right, a quiz for all,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as well as our listeners. 지금부터 오늘 이곳 뉴 스튜디오 오신 부스타들에 위한 퀴즈 나갑니다. 자, 잘 듣고 삐리리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됩니다. So here's the situation. 자, 상황극입니다. 순순이 is performing at a stadium in LA tonight. Los Angeles, 미국 갔네요. Yeah. 축하드립니다. But, 그런데 the crowd is a little quiet. 좀 조용합니다. 네, 오디언스가. So they shout, is everybody having fun tonight? 이거 순순이가 말하는 겁니다. Is everybody having fun tonight? Make some 삐리리. 오, 벌써 답을 안다. 오, 잠깐만요. 자, 손 다시 내려주세요. 이제 옵션이 나가거든요. 자, 네. 그래서 how do you say?
0: Okay, so how do you say 소리 질러 in English?
1: 자, 초이스 네 개입니다, 형.
0: A, make some music. B, make some money.
1: 어, 이거죠, 이거죠.
4: 좋은 거 같은데요?
1: 이거죠. 네.
0: 좋은 아니면 C, make some rice.
1: 어, 이거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 먹어야지.
0: 그리고 D, make some noise.
1: 어, 자, 정답은요? 자 여기 왜요?
3: 맞추는 분한테 상품이 있나요? 있나요?
1: 일단 있습니다. 있죠? 작가님 있죠?
3: 상품이 있어야지 손을 들죠. 우리
1: 맞아요. 미로볼님이 여기 예. 있는 분들 이렇게 선물 챙겨준다고
3: 아, 네. 예, 예. 선물 있겠죠.
1: 선물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바로 앞에 계신 분 손이 먼저 올라갔는데요. 자
6: makes noise
1: 정답은
6: D
1: D no, makes a
6: noise
1: 딩동댕입니다.
5: 축하합니다.
1: That's right.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
0: 소리 질러.
1: 그래서 미국 가서 일단 미로볼님 일단 네. 이 영어에 제일 이거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너무 조용할 때 한번 좀 이게 좀 엑사이팅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make some noise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3: Make some. 근데 이거 해도 되나요? 진짜.
1: 어, 네,
3: 하지 마세요.
1: 아 진짜 해도 돼가지고 한영한테 한영 콘서트도 해요. 한영 콘서트도 하세요. 맞죠?
3: 아니 그쵸? 콘서트인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 시켰는데 make some noise라면 이상하잖아요.
1: 아니, 거기서 하면 안 되죠.
0: 저는 발라드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소리 질러 해요.
3: 아 그건 하죠. 근데 네.
0: make some noise 막 네. 해요.
3: 아 해요.
1: 그래서 이거는 콘서트에서 해야 됩니다.
0: That's right.
1: 햄버거 시킬 때 하면 안 되죠.
3: 햄버거 시킬 때 하면 안
1: 돼.
3: 그러면 하와이에서 햄버거 시킬
4: 햄버거 집에서
1: 햄버거 시키는 법은 일단 방송 끝나고 제가 네.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Alright, so now we're gonna learn three must-know English phrases for 순순이's global stage. 자 그럼 순순이의 글로벌 무대를 위해 공연장에서 꼭 알아둘 영어 세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였잖아요. 그래서 뭐 함성 보내주세요. 더 크게 환호해 주세요. make some noise입니다. 자 여러분 make some noise. 미국 가서 이 shouting 하면 이 반응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0: 한번 해주세요.
3: 1 make some noise. 와.
0: Yeah.
3: 이 정도는
1: 돼야죠. 좋았어요. 네. 자 두 번째로 뭐. 우리 근데 순순히 우리 그룹의 노래에서 어 아까 근데 실켰잖아요. 이게 손 머리 위로 좀 웨이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네 이거는 영어로요. Throw your hands up.
4: 네. Throw your hands up.
1: 해보세요.
0: Throw your hands up.
1: Put your hands up. 도 괜찮아.
4: Put your hands up. Throw your hands up.
1: 네.
0: 약간 그래서. 힙합 노래 나올 때 자주 쓰는 건 거지만 그래도 이제 밑 템포 있는 노래 할 때요. 아, Put 예. your hands up도 되거든요.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 다 끝나고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night.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Thank you so,
1: so, much.
2: Thank you so much
4: for being here tonight.
2: For being
1: here
2: tonight.
1: Tonight. 네.
0: Thank you so 아니면 much Thank you, I love you. 어때?
4: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게 좀 더 우리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2: Okay. Thank you,
0: Thank you and I love you.
1: Thank you and I love you 해보세요, 미로볼님. Thank you.
3: 저 한국인이에요. Thank you, I love you.
1: I love you, 맞아요.
3: Thank you, I love you.
1: 맞아, 맞아.
0: 아니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한국 왔을 때요. 네. 그래서 I love you. I love you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랬어요.
3: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1: 네. 뭐요?
3: 그 공연하는 관객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뭐 네. Put your hands up, 뭐 Thank you, 이건 게 아니고
1: 네.
3: 안전에 관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 관객분들한테 이거는 안전에 관한 영어를 하나 알려줄
0: 거예요. 아,
3: 것 please be careful.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불이 났을 때 왼쪽으로 가라, 레프트 키, 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이것도 우리 방송 마치고 일단 예. 리스트를 하나 프린트해야 돼요.
3: 뭐 아니 왜 이렇게 방송이 짧아요? 연장하시면 되잖아.
0: Be careful. Be careful 정도로
4: 불이 났는데 be careful만 하면
0: 되는 건가요?
3: 주의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 좋아요. 자, 우리 퀴즈도 재밌게 풀고 자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와주신 부스타들의 이야기도 혹시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So if you want to say a few words, if you can maybe raise your hands. 뭐 아 나 진짜 이 이야기는 꼭 나누고 싶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난 이 말 하고 싶다. 뭐 한영한테 하든 순순이한테 하든 우리 방송 때 하고 싶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자, 손 들어주세요. 누구 있을 건데요? 네. 없어요. 어 여기 앞에 있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 뭐예요?
7: 네 저는 민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1: 아이고 우리 은진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말 하고 싶어요?
7: 아 순순이 그룹명이 왜 순순이인지 궁금해가지고.
1: 아오 이거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시킨 거 아니에요.
3: 이 질문 지금. 만 번째 들어요. 아, 영어를 못 해가지고 해주시죠 리더분이.
1: 네.
2: 네, 저희 순순이의 뜻은 저희 세 명 각자 어머니의 성함 끝자를 따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순순희입니다.
3: 왜냐하면 어머님 이름을 따면은 저희가 활동하면서 어머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좀 경건한 마음으로 사고도 치지 말고 잘 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되게 실망하십니다. 왜 자기 이름 안 넣었냐고. 그런 비하인드
0: 아빠 이름 그렇죠.
3: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1: 너무 좋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름에. 너무 감사합니다.
3: 알았어요. 우리 친구.
1: 네. 아이고 은진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여기 일단 여기 손 먼저 올라가세요. 네, 자기 소 여기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8: I'm an aspiring actor.
1: 오, 오케이. 배우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오, 오케이. 이름은 어떻게 하십니까?
8: My name is 민수전.
1: 이름 예쁘다.
3: 정민수.
1: 네, 이름 예쁘다.
3: 아, 민수라니. 아, 여기 이분이 네. 민수라니까.
1: 이름 너무 예쁘다. 아, 네네네. 누구한테 뭐 질문이 있어요?
3: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8: I'm very exciting and
3: exciting.
1: 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Very exciting.
8: 네, very good.
1: 네.
8: Very good chance.
1: Are you having fun tonight? 재밌어요? 네. 다행입니다.
8: Sure.
1: 네네네.
0: 일단 민수 씨는 되게 되게 오늘 좋아요.
1: 네.
0: 그래요. 아마 속마음으로 이 친구는 되게 성공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1: 우리 올스타에서 지금 한 2년 반 했나요, 형?
0: 네. 네.
1: 하면서 이렇게 뭐 리스너들 우리 부스타들 서로 소개하는데요. 은근히 민수가 좀 많더라고요. 예. 네. 지금 아마 다섯 번째 민수를 만나거든요.
3: 그래서 민수들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0: 다 잘 돼.
3: 교과서에 철수하고 예. 민수는 항상
1: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0: 그 민수 씨가 또 한 명 나오면 또 다 잘 된다고 네. 꼭 얘기하더라고요. 네,
1: 맞습니다. 네, 일단 민수님 감사합니다.
0: 파이팅 so 하시고요.
1: 네. 네. 네. So we, you know,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in the studio, and I'm sure they have, you know, so many stories they want to share, so many things they want to say. But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e time to, you know, get to all of them. But we're gonna get back to Sunsuni and enjoy some more live music. Now, I heard we've got a sing-along coming up. 그쵸, 형?
0: 맞아요. That's right. We have a sing-along coming up,
1: 네.
0: and maybe we'll have a special challenge today coming
1: yeah,
0: up too.
1: Yeah, 맞습니다. So they're going to be singing an English pop song because Sunsuni wants to get on that global stage, right? Because 오늘
0: right.
1: 영어 팝송에 도전을 해볼 겁니다, 순순이가. 네,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2: 오늘 준비한 노래는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0: You Love Me. Oh yeah.
1: 완전 좋아하는 곡인데.
0: Oh. 우리도 같이 뭐 옆에서 코러스 해도 될까요?
3: 무조건 무조건 너무 감사하죠.
1: 무조건 해주세요.
0: 저는 그냥 무조건 옆에서 해주세요.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 정도만
3: 아, 무조건 해주세요.
4: 딱 그럼 이렇게 다섯 명 약간 그 웨스트라이프라던가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1: 딱이네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니에요 이게?
4: 그렇죠. 이게 백스트리트 보이즈.
1: 백스트리트 보이즈잖아요.
4: 뒷골목 아이들.
1: 뒷골목 아이들. 근데 이제 이 곡 준비하면서 What did you guys think? 이 뭐지 이게 가사도 보고 이게 의미도 알아보고 하니까 어 좀 이게 영어 가사 이렇게 부르고 배우고 외우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곡 준비하면서
3: 그 제가 저도 노래를 했던 사람이라서 네. 옛날에 발라드 좀 그 슬로우 템포 노래들은 네. 좀 편하게 이렇게 카피하고 따라할 수 있는데 아이돌 노래다 보니까 빠르니까
1: 아, 맞아요.
3: 그 영어가 체제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0: 약간 그걸 리듬 하는 자체가
3: 너무 예. 힘들 원래 제가 영어가 어려운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서 그 이 어차피 방송 나오니까 노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고 흥얼거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 팝이 되게 위대하구나.
1: 아~
3: 우리 세종대왕님이 감사하다. 사랑해.
1: 어 진짜.
3: 이러면 되잖아. 막 울리면서.
0: 아 근데요. 사실 처음에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좀 편해지는 그게 있으니까요. 어떤 언어든 그냥 밀어 붙이세요. 밀어 붙이면 좋아집니다.
1: 왜 계속 밀어볼님한테 그렇게 말하죠?
3: 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선배.
1: 자 그러면 오늘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자 나중에 부를 하이라이트 부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As Long As You Love Me by the Backstreet Boys. Now, before we get into actually the performance, real quick, 그래도 이 노래에서 가사 나오는 뭐 영어 expression 몇 개 네, 알아보고 우리 라이브 네, 그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에 나와있죠. As Long As You Love Me 입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뭐 하는 한 뭐뭐라면 뜻인데 어떤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괜찮다는 뜻이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면 뭐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Right?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죠, 형? 뭐 You're okay as long as 뭐 as long as you're okay, as I'm okay.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뭐 식사하러 갔어.
0: 네.
1: 뭐 if you like it, I'm cool.
0: Right. As 약간, long as you're okay with it.
1: Yeah, I'm cool.
0: 이렇게 쓸 수 있죠.
1: 약간 괜찮죠. 네.
0: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행복해요. As long as you're here with us, we're happy.
1: That's 네. right.
0: 이거는 example sentence 제 진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from my heart. 여기 원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뭐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2: As long as
0: you love me. 좋아. 자, 그러면 음을 붙여서 As long as you love me.
2: As long as you love me.
0: 여기 지금 프로페셔널 싱어 여기 네 명 있는데 왜 노래 한번 저를 시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요. 아까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I don't care 무슨 뜻입니까?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맞아. 신경 안 써도 돼. 맞아. 상관없다. 그냥 나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이라고 하죠.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I don't care who you are 한번 따라해보세요.
3: I don't care who you are.
0: 네, 형이 음을 붙여주세요. 제가 음을 붙이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4: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0: 아니, 가사 다 부르네 지금.
1: 네. 다시 할게요.
4: I don't care who you are.
0: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울 표현은요.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네, 이거는 진짜 인연이다, 운명이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3: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0: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좋은데요.
0: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잘 배웠고 그냥 이제 바로 표현도 배웠고 일단 노래는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are you ready? 네,
1: That's right.
0: 같이
1: Let's
0: 부릅시다. 네, 순순히 wow. featuring 김주원 and 시민수. 네,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1: And the boosters.
0: 그렇죠. And 부스타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우리 일어서서 우리 부를까요? 그렇죠. 네, 퍼포먼스니까. 자, 부장님 음악 큐!
1: We have 순순히 in the house.
0: Yeah.
1: BFM.

0: 와 잘한다. 딱 이대로 미국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 진짜
1: 잘했나요 진짜?
0: 아, 진짜 너무 너무 자연스럽고 아까 뭐 맥섬 너무 잘하더는 거 잘 하더라고요.
1: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아,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0: 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순순히 featuring 김조한 and 지민수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괜찮습니까? 아 이거 다행입니다. 아,
2: 여러분들 코러스도 너무 좋았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예. 어, 너무 잘합니다.
1: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오세요.
0: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너 해야 되네요. 자 올스타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궁금하시는 우리 부스타 분들을 위해 문자 요정 잠시 만날까요?
2: 예스. 네.
0: 자. 예. 자 우리 순수님한테 컬처쇼 될 수 있습니다. 네.
3: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바로 합시다.
3: 어, 네. 별로. 이번에도 그 화면 좀 잘려 나갈 것 같네요. 혹시 조금만 더 당겨 주시면은 어, 이제 요즘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 분량을 조금 챙겨야 됩니다. 네, 각자 도생이라서. 어, 네, 반갑습니다. 어, 날씨 요정이 아니고요. 어, 닮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문제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날개 보이네요.
3: 어, 이 날개가
2: 진짜 오랜만인데요.
3: 네. 이게 그 부기한테 조금 그 수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뭐 하나도 안 됐네요.
0: 지금 날개가
3: 네.
0: 엉덩이까지 내려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2: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3: 오늘 부기 안 왔나요? 예. 어, 네. 어 정말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조금 남다르고요. 어, 근데 제가 시간이 없대요 지금. 네, 빨리 문자만 읽고.
0: 진짜 시간 없습니다.
3: 네. 우선은 제가 문자를 챙겨올 텐데 아 챙겨왔는데요. 어 먼저 달지님께서 민수 실물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통통 귀여우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혹시 어,
0: 지금 여기
3: 달지님 계시나요?
0: 계십니까?
3: 오!
0: 달지님!
3: 오 달지님!
0: 알면서 민수 그렇게 제일 작게 했어요 일부러 저기 밑에. 어 달지님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야
3: 혹시 그동안 유튜브 댓글 다셨는데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또 다른 분들 아마 오! 어,
0: 예스라고 하는데
3: 네네네
0: 누구시죠?
3: 어 혜님!
4: H-Y-E
0: 우리 혜니도 왔어요. 아 혜니 네. 반갑습니다.
5: 오늘 오니까 어때요? 또 색 다르죠?
0: Thumbs up, two thumbs up 좋습니다.
5: 네. 우리 PD님 좀 자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어 반갑습니다. 와 신기하다. 어, 더 있어요?
3: 네?
0: 더 있어요?
3: 두 개만 더 읽고 갈게요. 시간 좀 더 주세요.
5: 하긴 내 날씨 같은 거 얘기 없어요? 네.
3: 오늘 날씨 하지 말아요.
0: 문자 요정이래요. 문자 요정입니다.
3: 그 이제 리즈님이라고 새로 오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께서 현재 방청 중이시래요. 저만 구독하는 저만의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0: 아. 잠깐 이게 교수님 지금 와 계신다고요?
3: 아니요, 아니요. 지금 듣고 계신데요.
0: 아, 죄송해요. 아.
3: 그래서 리즈님께서는 나만 알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많이 홍보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5: 아, 좋은 거 혼자 약간 좀
0: 맞아요.
5: 매니아들은 그렇잖아요.
0: 그 기분 알거든요. 네네. 네, 진짜 이거 게이키핑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3: 그렇죠,
0: 게이키핑.
5: 게이트키핑.
0: 네, 여러분 올스타는 게이키핑 하지 맙시다. 네, 진짜 spread the love.
5: 정말
0: spread the
5: 구독과
0: love.
5: 좋아요 그리고 네. 정말 이거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0: 맞아요. 세계로
5: 그렇게 헤어져 순순히
0: 글로벌한 쇼가
5: 또 이제 글로벌을 또 가거든요.
0: 맞습니다. 우리 같이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함께.
3: 네.
0: 네.
3: 저 하나만 더 읽어도 돼요? 네네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신윤희님께서 방학에도 해주세요. 저희 아이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요.
0: 아.
3: 그 변명이에요. 네. 올 수 있었어요.
0: Excuses, excuses.
3: 네. 그 변명이에요.
0: 네. 네네네.
5: 아니, 여기서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3: 네네네.
5: 그래서 그 핑계였지만 다음에는 꼭 뭐 자주 하겠습니다.
3: 네.
5: 뭐 자주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PD님께. 네. 피딘
0: 우리 뒤에 있는 우리
5: 그 예쁘신
0: 조부장님을 우리 하고 우리 모든 올스타 스태프 우리 방송 전체 이 행사를 준비한다고 너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3: 맞아요,
0: 네.
3: 맞아요.
0: 일단 우리 뒤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한테 일단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또 다시 만나죠. 그렇죠?
3: 네.
0: 네.
3: 마무리하라고요? 아,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풀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안 끝났어요. 네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0: Yeah. 할 거 했네. 자 우리 문자 요정님. 네.
3: 끝났을 거예요?
0: 왜 이렇게 근데 빨리 가려고 해요? 뒤에서 프레셔 주고 있어요 지금?
3: 할 말이
0: 자 우리 문자 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5: 잘생겼죠? 인기 되게 많아요.
0: 어, 되게 많죠. 사실 저희보다 더 많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문자 요정. All right. Unfortunately, we have time. We have come to the time where we have to wrap up. 네, 벌써 그렇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5: 한 시간이 이렇게 진짜 빨리 가요?
0: 진짜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고요. 아, 한 시간 너무 아쉽다. 네. 네.
5: 이런 이런 날은 뭐 한 두 시간 가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일단 우리 이 부장님한테 네 어, 일단 OK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한이 네. 형이 한번 물어보시고요.
5: 네. 네.
0: 네, 어 근데 일단 너무 아쉬워서 오늘 진짜 직접 우리 부스타분들 여기 계시는 부스타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손 들고 말 못하는 우리 부스타분들 일단 오늘 오늘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혹시 뭐 말하고 싶어요? 네네네. 죄송해요. 너무 막 시키는 것 같아서 하세요. 말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6: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땠어요?
6: 아 솔직히 처음에 올 때 제가 떨리더라고요.
0: 네.
6: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우리 혜니 일단 이 뭐지 우리 방송을 이렇게 소개한 거야? 뭐 그냥 같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7: 거의 같이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 해가지고
0: 네. 어 너무 이거 너무 예쁜 텍처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올스타 들으면서 영어도 레벨업도 하고 어떤 너무 보기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8: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또 하고 왜 여기 네 뒤에 여기 손 하나 한 명 더 있습니다. We have one more person wanting to say something. 네네네. 어,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9: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저 항상 그 오래전부터 청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영접하러 온 이 특별한 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현빈 민수님.
0: 아, 우리 오, 우리 재빈이
5: 맞으니까. 예.
0: 근데 재빈 저 진짜 매일 같이 혼났어요. 맨날 현빈 민수 나오자마자 뒤에 있는 부장님 이제 레이저 쏘았거든 저한테. 네.
9: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0: 아, 그렇죠.
9: 네. 지금 이렇게
0: 마음은 열으세요.

0: 다들
1: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되고, 아 무엇보다도 초반에 올스타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걸 그때부터도 계속 청취했지만 그 민수님 너무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에서 지금 완전히 아우라가

0: 지금은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글을 쓰기가 막 손이 너무 후들거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전국 방송에다가 이거 뭐 세계 방송이 돼가지고 네. 좀 더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1: 그 수요일마다 네. 저희 그 인호잡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도전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2: 이거 우리 김주환 가수 이 듣는 귀가 너무 좋아서 딱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 와 이분 노래 잘할 거다 바로 알거든요.
1: 아 그것 때문에 아니었고요. 그냥 한번 거기서 네.
2: 아, 홍보. 예, 예.
1: 그것 때문 아니었고요. 그거는 한번 제디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 알겠습니다. 근데 제디님 저희 방송을 항상 서포트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 항상 너무 제디님 때문에 방송 스튜디오에서 웃고 너무 행복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우주의 대스타로 거듭나기를. 야.
3: 순순히
2: 순순히. 좋아요. 자 우리. 작가님 우리 마지막 한 명 더 할 수 있어요? 혹시 네. 난 진짜 꼭 하고 싶다. 나 오늘 말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아무도 없네요. 바로 옆에 바로 여기
4: 가계부 학생
2: 네 시간 보고요.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한 명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5: 안녕하세요. 해운대에서 온 이소율입니다.
2: 소율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5: 오늘 좋아하는 가수 순순이님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2: 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순순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5: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4: 네. 아,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3: 감사합니다.
4: 아, 세계로 서울에 네. 가세요.
2: 네, 소윤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 한 명 더 하고 싶은 네 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6: 아, 네, 저는 현대에서 온 최미교라고 하고요.
2: 미교님.
6: 네, 저 네. 예전에 부기생파 때 그 작은 스튜디오에 참여해보고 아,
2: 네네네.
6: 이렇게 새롭게 스튜디오 오픈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부기가 안 와서 조금 아쉽긴 해요.
2: 맞아요. 저기 뒤에 부기를 안 불러줬다고. 네, 근데 자기는 꼭 끼어야겠다고 이렇게 부기가 직접 만들고 갔거든요. 저렇게.
6: 네, 그래서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2: 아, 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일단 근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진짜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제 큰 스튜디오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부스타분들한테도 신기할 거고 저희도 진짜 매일같이 여기 출근하니까 매일매일같이 신기하거든요 저희들도. 네, 근데 딱 들어온 순간 와,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순이 네 오늘 방송 오늘 이벤트 어땠는지 뭐 한마디 또 부탁할 수 있을까요?
7: 한 명씩 할까요? 아니면 제가 총대로 할까요? 어떻게 한 명씩 짧게?
2: 일단 한 명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 있을 것 같아요.
7: 예, 알겠습니다.
4: 네, 저희가 예전에 왔을 때 1층에서 했었는데 이제 2층에 이렇게 새로 런칭을 하고 여기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짧게 못할 것 같은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친구가
8: 손을 왜 이러는 거예요?
7: 친구가 네. 친구가 그 저희가 원래 8월 달에 여기 출연할까 했는데 친구가 신혼여행 간다고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었고 저희는 휴가차 잠시 갔다 온 건데 이 친구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 보이스투맨 선생님 그 공연도 보고 되게 훌륭한 팝 가수도 공연 보면서 이 친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와. 우리 출연료 있냐 여기 없어도 선배님들이 있으면 저희는 하는데 출연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안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출연료 올해 여기 좀 좋은 일에 기부하자 어떻냐 이렇게 우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항목이 뭘까 그건데 미국에서 보통 스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 친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우리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 출연료는 좋은 일에 기부하겠습니다. 이야, 방송이니까 아, 어차피 물을 수가 없습니다.
4: Make some noise!
7: Make some noise! 그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순순히 채널에 구독, 좋아요.
2: 이야. 네. 와, 되게 멋있다. 와.
8: 네. 네. 너무 즐거웠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또 선배님과 함께 또 우리 민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로 한번 대화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 레츠 기릿.

0: 그날이 꼭 올 겁니다. 네, 자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부산 대표 트리오 발렛 그룹 순순이었습니다. 네, 자 잠깐 여기 뭐지 좀 옆에 가서 쉬다가 우리 네. 2부에도 또 함께 할 거거든요. 순순이가 네 여러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순이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네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올스타는 뭐 편해요, 편해요. 네. All right, now we have come to the point where we do have to really wrap up our number one.
2: That's right, my brother.
0: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끝나면 너무 아쉽다. 네. But 여러분, we have none other than Kim Johan with the last performance. 그래서 형 준비됐어요?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2: Always and forever.
0: 여러분, give it up. 김조한입니다.
3: 아까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4: Make some noise!

0: power reaches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

0: 재밌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자기야 자기야, 이거 영화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어떡해.
2: Oh, honey, I'm so excited as well. This is my favorite movie series. You know.
0: 아, 맞다. 자기, 이 영화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떡해.
2: Oh, honey, you know I can't wait to watch this movie.
0: 와, 자기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 광고만 끝나면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우리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요.
2: Oh, I really love the main character, you know. She's the greatest actress, I think. Oh, her acting is... Oh, just wow.
0: 액트리스면 여배우 말하는 거잖아. 자기야, 자기야. 아니, 자기는 그 배우 보려고 이 영화 그렇게 보자고 한 거가. 아, 자기야.
2: Honey, I'm just talking about her acting. When I first watched her movie, wow. You know, my jaw literally dropped.
0: 아니, 자기야. 진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첫눈에 반했다 이거가. 아, 진짜. 자기야, 지금 이 영화 안 보고 싶어지고 있거든. 그거 아나?
2: Oh, honey. Don't you know? She is just my ideal type of person.
0: 아니, 자기야. 뭐, 아이디얼 타입? 나 지금 간다. 간다. 잡지 마라. 잡지 마라.
3: Excuse me. I'm sorry, but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Oh, it's so noisy.
0: 봐봐봐, 자기야. 이 아주머니도 아시잖아. 내가 기분이 다운됐다고 하시잖아. Yes, I'm down.
3: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Shh, please keep it down.
0: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주는 거네. Thank you. 근데 자기야, 나는 화가 나서 진짜 이 영화 못 보겠다. 자기는 보든지 말든지. 안녕. 오늘 배워볼 표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2: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0: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2: Keep down은 커지지 않도록 하다 또는 낮추다의 의미인데요. It을 넣어 keep it down으로 쓰면 목소리를 낮춰달라, 즉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나 편한 사이는 be quiet. 공공장소나 예의 바르게 말할 때는 lower your voice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2: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All right, listeners,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Now, to kick off hour number one, we're going to continue the party into hour number two. We have with us, continue to join us here in the studio, our very special guest for the first hour. We had Busan's representative R&B trio ballad group. 같이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옆에서만 말하면. 네, 좀 부장님 그림이 이상하다고 하네요. 네, 일단 일부 너무...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6: 너무 네, 감사합니다.
5: 근데 너무 한국만 하고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6: 네. 맞습니다.
5: 네, 그래서 딱 2부에 우리 오프닝 무대로 오프닝 곡으로 우리 순순이가 부를 건데요.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6: 이 노래는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네. 9월 18일 때 나올 신곡이거든요.
5: 오!
6: 네. 이번에 이제 아리랑의 한을 담은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의 이제 제목은 아리봄이라고 합니다.
5: 아리봄. 네. 이미 타이틀부터 네. 너무 이렇게 딱 가슴이 완전 이렇게 딱 오는 그런 너무 타이틀인데 일단 여기에서 네. 우리 부산영화 방송에서 최초로
6: 공개. 네.
7: 맞습니다.
5: 라이브로
7: 맞습니다.
5: 예.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아리봄. 너무 감사해요.
8: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5: 감사하죠.
8: 여러분들의 조금 이렇게 고단하신 또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루만져 드리고자 이런 곡을 좀 준비해봤고요. 네. 이게 좀 위로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는 곡이거든요.
7: 네. 가사가 그렇습니다. 네. 가사가
6: 제목의 뜻을 잠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2: Yes, please.
6: 네, 아리 봄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아리와 봄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아리랑에서도 이제 아리의 뜻이 있는데요. 아리는 그리워하고 아리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는 뜻이고요. 봄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0: 아리 봄 합쳐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봄을 기대한다.
1: 야.
0: 네, 얼른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마음에 이제 이 노래를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1: 네, 네.
0: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매일 듣지만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이 노래 또 부제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 아픔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지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와.
2: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오늘 요 방송 나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MR을 드렸는데
1: 네.
2: 노래 너무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일단 그걸로 만족입니다.
1: 와 진짜 그런 메시지 특히 이제 요즘 네, 사람들한테 딱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볼까요? 부장님 그냥 바로 들어보면 될까요? 네, 네. 좋아요. The first ever, the premiere of 순순이's new song 아리봄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 노래 너무 좋습니다.
2: 괜찮았나요?
1: 너무 네. 괜찮았습니다. 네. 와, 딱 특히 그 부분 괜찮아 괜찮아 계속 부를 때 저 뭐 가끔씩 여기저기서 혼나거든요. 혼나고 나서 이 노래를 꼭 위로 위로곡으로
2: 괜찮아
1: 저한테 내 말하는 괜찮아 괜찮아. 아, 순순히 일단 프리미어 최초로 노래 이 곡을 저희 방송에 이렇게 공개 해주고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라이브로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3: 저희가 감사하죠. 네. 이런 무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1: 네, 진짜
3: 감사하죠. 영어로 할까요? 네,
1: 몰라요. 아까 일단 네. 뭐지 미로보님 제일 우리 일부에 제일 기억났던 혹시 뭐 영어 표현 있었습니까?
2: 밀어붙여.
3: 그 아까 밀어붙여라.
2: 그 영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
1: 아, 우리 한이 형이 좋은 거 가르쳐 주셨네요. 네, 그래도 일단 진짜 우리 순순이가 여기서 부산 대표인데 진짜 글로벌 스테이지 갈 때까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네. listeners, those watching on YouTube, Busan's representative trio balladeers, 순순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I love you.
3: Next time.
4: English rescue team, assemble. Your English heroes, all Avengers, are coming. The master of banter, Minsoo Shin.
5: 이가가라, Hawaii.
4: The radio star, Park Sung-an.
6: Oh, 정규, 서프라이즈 너무 숨긴다. 안 숨겨도 괜찮아요. 다 알아요.
4: The global seagull, Boogie.
7: 보기입니다. 기록.
4: From vocals to vocabulary. The ultimate entertainer, Johan Kim.
8: 반갑습니다, 김주환입니다.
4: Now showing your miracle evening English routine. All-star English.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저희... All-star
9: English. 저희 뭐 속보 있나요? 저희 그 뉴스...
1: 일단 이 여러분 사실 저는 1부 하고 그냥 퇴근할 줄 알았거든요.
9: 네네.
1: I thought we were done with hour number one. 막 같이 사진 찍고 저도 이제 퇴근 막 가방 퇴근하려고 가방 챙기고 막 했는데.
9: 네네네.
1: 부장님이 원래대로 2부 한다고 합니다.
9: 아 근데 실제로 지금 밖에 우리 그 방문객분들 그 오셨잖아요.
1: 네.
9: 지금 민수 씨랑 사진 찍고 싶다고.
1: 아 어떡해.
9: 기다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뭐. 빨리 나갔다 올래요?
1: 혼자 할 수 있겠어요?
9: 근데 지금 피디님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1: 아 어떡해.
9: 네. 아, 그 진짜 오늘 일부 딱 봤었을 때 네.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너튜브에서 댓글을 다시고 오셔가지고 네. 진짜 저희를 직접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1: 맞습니다.
9: 그리고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라도 이 열정을 대신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1: 죄송한데 I'm sorry. 왜요? I apologize.
9: 네네네.
1: 방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모니터에 봤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피크닉 테이블
9: 네. 예,
1: 미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버스데이 파티 하면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파티 하면 이거 폴더 이게 폴 이게 폴더블 테이블
9: 네네 접이식
1: 예, 가서 우리 이게 어린이들 위해 이게 버스데이 파티
9: 그죠
1: 테이블
9: 맞아요,
1: 커버도
9: 맞아요.
1: 하고 이렇게 오. 파티 하거든요. 네 이게 어른들이 이게 네. 아예 생일 파티 온 느낌입니다 지금.
9: 지금 뒤에도 난리 났거든요 지금.
1: 네.
9: 계속 이제 웃음을 참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앵글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색다릅니다.
1: 네. 네
9: 아무튼간에 문자는 읽어야 되니까
1: 네.
9: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김햄찌님께서
1: 네.
9: 우리 순순히 먼저 노래를 부르고
1: 네.
9: 가셨잖아요.
1: Yes.
9: 근데 거기서 최초 공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 Yes, world premiere.
9: 그렇죠. 최초 공개가 영어로 뭔가요? 라고 질문이 왔었어요.
1: 역시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9: 네, 스펠링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스펠링까지요?
9: 네.
1: 일단 최초 뭐 네. 세계에서 그냥 최초로 공개하는 거를 world premiere이라고 하거든요.
9: 네네네.
1: 그래서 특히

0: 특히 뭐 영화나 뭐 어느 도시에서 딱 네. 이 이벤트에서 최초로 영화를 이제 보여주면 네, 네, 네. 그걸 world premiere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world premiere, world은 아시죠? W-O-R-L-D premiere. premiere 잠깐만요. P-R-E M 항상 E I N G I N G 맨날 이게 헷갈려요.
1: I E 아닌가요?
0: 어 I E R E
1: 맞아요.
0: What
1: world premiere? 네. 그래서 김혜진님 도움이 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발음이 이제 월드잖아요. 월드.
0: 월드.
1: World. World. 아, 이게 네.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뭐 반복하면은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뭐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그 우리 두둥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이틀 전인가? 네.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그렇죠.
0: 이거 저의 올스타의 모토가 됐습니다. 저도 먹 뭐라고요?
1: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1: 네, 제가 이때 우리 두둥님에게 혹시 민수 씨 잘생겼어요라고 댓글을 달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 진짜 한 번만 one time
1: 그렇죠.
0: Just one time 부탁을 그, 했잖아요.
1: 타이핑 아니 타이핑도 아니에요. 제가 쓴 거 복사 붙이기만 했어도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우리 두둥님께 그러면 조한이 형 잘생겼다라고 혹시 입력하실 수 있나요? 하니까 2초도 안 돼서요. 조한이 형 잘생겼다.
0: 두둥님 왜 오늘 안 네. 왔어요? 진짜.
1: 두둥님
0: 진짜 두둥님 보고 싶었습니다.
1: 근데 두둥님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 예상입니다.
0: 강원도에서 내려왔어야 됐죠.
1: 경기도 아닌가요?
0: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야 됐었죠.
1: 그리고 우리 두둥님께서 이어서 와 방청객 여러분 너무 가까우신데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구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0: 네.
1: 200분 오시지 않았나요 오늘?
0: 한 그 정도 보였어요.
1: 네, 그것도 좀 어림잡아서 이게 적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두둥님 아쉬우시죠? 오셔야 돼요.
0: 강원도에서 내려왔어야 됐었죠.
1: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슈가 만땅님께서 yes. 다음에는 2시간 풀로 하면 안 되겠냐 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능.
0: 가능 다른 뒤에 부장이 계시고 그 뒤에 국장님 계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네 가능합니다 뭐 해야죠 원인들이 원하면 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리즈님께서 제가 그 뭐 문자요정 시간으로 1부 때 들어왔었잖아요
0: yes.
1: 거기서 리즈님께서 그 지인분이 그 교수님이신데 방청객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문자를 다셨는데
0: 네.
1: 저도 긴장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청 오신 줄 모르고 그냥 그 라이브만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오셨대요. 네,
0: 진짜요?
1: 리즈님 지인분이 교수님이신데
0: 네.
1: 대신 방청객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리즈님이 너무 아쉬우셨대요. 직접 올 수가 없어가지고.
0: 네,
1: 네.
0: 혼내주세요.
1: 리즈님, 기회는 많지 않아요. 네 다음에는 꼭 오실 거라고 믿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햄찌님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 공감하시겠지만 현장에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0: 라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1: 그니까요.
0: 너무 아쉬웠고
1: 오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0: 맞아요.
1: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0: 네.
1: 진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일단 다시 모니터 보는데요.
1: 네네.
0: 부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먹방 지금 먹방처럼 보여요 지금. 이제 음식 나와야 되는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1: 디저트 혹시 좀 남아 있는 거 없나요?
0: 네.
1: 저희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데.
0: 뒤에 있습니다. 뒤에 원래 떡도 있었는데
1: 누가 다 가져갔어요.
0: 일단 우리 여기 어떤 왔던 visitors한테 다 하나씩 나눴죠. 네. 너무 예쁘게 앞에 All Star English까지.
1: 네.
0: 그 떡에 붙여 있더라고요. 네.
1: 그리고 두두님께서요. 혹시 이 조합으로 지금 바로 민수 쇼 안 되나요?
0: 바로 프라이데이 나이스 투 민수 갑니까?
1: 바로 가나요?
0: 네. 프라이데이
1: 금요일.
0: 네.
1: 저 계속해요?
0: 아니요. 일단 한참 아까 동안
1: 빨리 끝내라고.
0: 네, 아까 빨리 네. 끝내라고 했는데
1: 아쉽네요.
0: 자 여기까지 오늘 문자 요정이랑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3: 맞다. All Star.
2: 이피케 신청해야지.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3: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꼭

0: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원을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3: Welcome back, listeners. This is hour number two of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일단 우리 과장님 모시기 전에요. 문자가 몇 개 왔습니다. 제가 챙겨도 될까요?
4: 아, 그렇죠? 좋습니다.
3: 네. 음악 나갈 때 우리 까베 TV님이 Music is so good. 우리 두둥님, 이 곡 제목 좀요. 네, 까베님, same here. 일단 여러분, 노래 너무 좋았죠? 저의 픽이었습니다. 네. 이거 부장님이 고른 거 아니에요? 부장님 뭐를 틀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이거 우리 부스타 분들한테 들려주겠습니다. 역시 이런 반응 나올 줄 몰랐죠. 여러분 좋았죠? 네, 일단 뭐 recommendation 여러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튜디오를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4: 굉장히 자리가 좀 부담스럽네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3: 시청에서도 일단 우리 뭐 과장님 팀원들이랑 같이 이 정도 이게 거리 두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4: 아니 훨씬 멀어요.
3: 아 그래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네. Thank you so much 과장님 for coming in another fun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to get to our listeners. 근데 이제 할 거 해야죠. How are you?
4: 이거 해야지. Like last week, I'm so swamped at work.
3: Like every day.
4: Yeah, every day. 네. But joining All-Star English boosts my mood. Boosts my mood.
3: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죠.
4: 아,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3: 네.
4: 우리 김미숙님 역시 반갑고요. 우리 토리님도 반갑고요.
3: 네.
4: 아, 우리 닥터 수님 과장님 모시기에 책상이 좀 안 좋다는 거겠죠. 네네. 아, 좋습니다.
3: 찐 리액션이었다.
4: 아, 우리 햄찌님 과장님 헬로 반갑습니다.
3: 네.
4: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유리킴님도 Good song.
3: 아, 감사합니다. 유리킴님.
4: 아, 근데 우리 두둥님이 아, 갑자기 노래 별로네.
3: 갑자기 노래 어떻게 별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칭찬하고 제목을 그렇게 궁금했는데요.
4: 아, 그러니까.
3: 네. 자, 제목을 안 말해줬네요. 그렇죠? 제이미 컬럼. 아티스트가 제이미 컬럼이고요. 타이틀이 Mind Trick입니다. Mind. Trick. 이 Mind 할 때. 네,
4: mind.
3: Mind Trick. 속이다 할 때. Trick입니다.
4: 네. 아, 우리 토리님 두 분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네요. 보기 좋아요.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nother 네. fine day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All Star English. 오늘 경기가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그쵸, 과장님? 아,
4: 저기 민원, 우리 민원을 해야 돼요. 민원.
3: 아, 그래요?
4: 예예.
3: 있습니다. 네. 예, 자, let's start today's episode as always with today's 민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6: 야,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 좋다, 그지?
7: 아, 여보, say less. 우리 가을인데 어디 놀러 가야지.
6: 아, 그럼. 어디 저기 나들이도 좀 가면 좋겠고.

0: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1: 아 맞네
0: 그 전통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면 좋겠다 그치?
1: 어 music to my ears 여보 아, 사실 아, 나도 그 두 가지 중에 뭐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I'm torn between the two 뭐 하지 아, 나 결정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I'm so indecisive 여보 알지? Let me sleep on it
0: 아 그래 그리고 그 저 그나저나 있잖아 그나저나 우리 추석인데 좀 소외받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여보, duh, say less. 아, 진짜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 Time for the big guns. 아, 특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진짜 다들 돈이 팍팍하잖아. Money is a big, money is really tight right now, and it's the elephant of the room. 여보, 그래서 my rule of thumb. 알잖아 BFM 그래서 우리 아이블리치 스윗보이스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가을을 맞아 놀러 갈 곳 전통시장 추석맞이 지원 등 다양한 게 또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네 자 민원 잘 들었습니다
0: 자 일단 아, 댓글, 문자 댓글 아 너무 많네요
2: 네
0: 뭐죠? 신윤희님 처음 보는 분인데요.
2: 네, 어 신윤희님 웰컴입니다. 네.
0: 앞에 무슨 케이크라도 생일 파티 느낌. 아 저희 생일 파티 느낌이라고요.
2: 맞아요. 왜냐면 진짜 예.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어린이들 위해 생일 파티 할 때 항상 이런 테이블에 아. 항상 이런 커버를 해놓거든요.
0: 커버도 진짜 생일 파티 같네요. 이게 좀.
2: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어른들이 어린이 생일 파티 온 느낌 지금입니다.
0: 아 맞습니다. 우리 또 닥터 수님 맨날 놀자는 민순이랑 시정 홍보하는 과장님. 크크크.
2: 네, 근데 유리킴이 오늘따라 민순이 더 간드러지는 듯. 그래서 닥터스님도 오늘따라 민순이 온화한데라고 하는데 칭찬이죠 이게.
0: 아 칭찬입니다.
2: 네, 오늘 마이크를 바꿔서 네, 살짝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또 데니리일님 굿이브닝 반갑고요. 우리 또 두둥님 진짜 실제로 대화할 때 더 세일레스 이래요. 무슨 래퍼도 아니고.
2: 맨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0: 네. 아, 아이 또 댓글 너무 많네.
2: 네. 일단 아, 근데 우리 할 건 해야 되거든요.
0: 솜솜 손님 반갑고요. 솜솜 손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솜솜 손님 반갑습니다.
2: 다 챙깁니다. 예. 네. 다미까?
0: 아, 또 있어요. 저기 두둥님 네. 스윗 16.
2: 네.
0: 아, 아 뭐 아이 너무 많네. 데니 리
2: 스윗 16은 미국에서 그 네. 이제 16살 되면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
0: 예예.
2: 이제 여성들이 16 되면 그걸 스윗 16 특별하게 아, 좀 이렇게 16. 좀 공주의 파티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게 스윗 16입니다.
0: 아 그리고 저기 솜솜소님 오늘 생일이신데 축하해 주세요.
2: 와
0: 아,
2: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3: Happy birthday.
2: 그래서 솜솜님 위해 네네. 지금 우리 여기 파티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아, 보이죠?
0: 요 지금 오세요. 저희 선물 드립니다. 아 우리 Sunflower S8J님 두 분 더블 진행자 같으신데 이 그림도 좋은데요.
2: 우리 근데 항상 더블 진행자인데요.
0: 예,
2: always.
0: 예, 좋습니다.
2: 좋아요. So lots to get to today. 아,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important information on what the city is doing 아, in light 저기, of upcoming 추석.
0: 어제 또 제가 방송 열심히 봤거든요.
2: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0: 표현이 좋더라고요.
2: 네.
0: Let me sleep on it.
2: Let me sleep on it. 좀 생각해 볼게.
3: Yeah, I'm 어. so indecisive.
2: 그렇죠, 그렇죠.
0: 네. I'm torn between the two.
2: 맞습니다.
0: 아, 다 좋더라고요.
2: 네, 어, 과장님 근데 우리 방송할 때는 입은 네. 마이크로 향해 네, 부탁드립니다.
0: 아, 아, 죄송합니다.
2: 네, 왔다 갔다 합니다.
0: 네, 네, 죄송합니다. 네,
2: 예. 자, so let's get to what's first.
0: First one is about traditional market.
2: 아, 시장.
0: 전통 시장이거든요.
2: 네.
0: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the Busan City will promote a refund program for 온누리 gift certificates at 99 traditional markets across Busan this Friday and Saturday to encourage visits to traditional markets and boost consumer spending. 우리 전통시장 99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 와, 우리 붕산이었다. 부산의 시장이 99개, 99개 있어요?
0: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2: 와, 전통시장만 99개 예, 있다. 네. Please, details of the services 아, provided.
0: 이게 중요한데요. If you spend 40,000 won or more, 그러니까 이제 4만 원 이상 쓰시면 you can receive 10,000 won worth of 온누리 gift certificates. 그러니까 이제 4만 원 이상 쓰시면 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으시고요. And if you spend 70,000 won or more, then you can receive 20,000 won worth of 온누리 gift certificates. 그러니까 이제 7만 원 이상 쓰시면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2: Mm-hmm.
0: The thing is, please note that the maximum refund amount under this event is 20,000 won. 그러니까 이제

0: 물론이 최대고요. And also all purchases must be made at the same traditional market. 이제 같은 전통시장에서 이제 뭐 아까 4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을 사셔야 됩니다.
1: 네.
0: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1: All right. So with the upcoming Chuseok holidays, this could be a big relief, big help for our wallets especially, right? 추석 고도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 쓰게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좋습니다.
0: 아, 또 댓글 많거든요. 네. 다 읽어야 돼요. 저 우리 아, 우리 진리님 반갑고요. 진리님 오셨네. 진리님 반갑고요.
1: 반갑습니다.
0: 우리 HKA 배TV님 와우 거의 30%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
1: 맞습니다.
0: 또 두둥님 씨앗 호떡 먹고 싶어요.
1: 진짜 맛있겠다.
0: 아, 우리 선플라워님 민수님이 게스트 같음.
1: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0: 롤로모님 오늘 발성이 좋으신가 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1: 네, 이거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0: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닥터 수님 질문 주셨는데요.
1: 다 읽는다.
0: 저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누리를 써도 환급해 주나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hat's next?
0: Second one is about festival.
1: Festivals, I love to hear it.
0: 이거 우리 늘 자주 하거든요. Festival. 네. Busan C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Busan Library, 국회 부산 도서관과 같이 하는 건데, Busan City will host the 2026 Autumn Forest Festival at 을숙도 Ecological Park from September 18th to 19th. 이제 가을 왓숲 페스티벌을 엽니다.
1: 오, 가을 왓숲.
0: 예, 가을 왓숲.
1: 이름 너무 귀엽다.
0: 이름 잘 지었더라고요.
1: Details, please.
0: Yeah, to enjoy the cool weather and beautiful environment like forest,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숲 운동회, sports festival, and also 숲 체험. You can experience many programs and also 체험 부스, hands-on activities. Especially, you can watch and experience insects, 곤충도 보시고, plants, 식물도 보시고, and seeds, etc. So it will be really good chances for, especially for children to learn and enjoy the beauty of nature. So if you want to join this one, then you should make reservations in advance for some programs.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네. So I think because Busan is a city of festivals, I think it's only right that with 맞습니다. The weather getting cooler, 네네. weather getting nicer, 이제 더 생길 거잖아요.
0: 아,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But this one's the upcoming 가을 왓숲 페스티벌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0: 우리 제리 J5님 두 분 네. 정치 유튜브 같은데요. 아, 우리 정치는 안 합니다.
1: 네. 예, 예. 사건 반장이라고 하는데.
0: 아, 사건 과장 어때요? 왔네요.
1: 아, 왜 그랬습니까?
0: 아, 우리 닥터 수님 올리비아 과장님은 그런데 나가면 큰일 나는 위치라. 예, 예.
1: 알고 계시네요.
0: 안 됩니다. 정치는 안 돼요. 예, 예.
1: 좋아요. What's next?
0: A third one is about 추석.
1: 추석 했잖아요.
0: 아니 아니. 또 있어요. 추석.
1: 또 있어요. 네, 좋아요.
0: 예. Starting today and continuing through September 23rd.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The Busan City has designated 2 weeks as a special campaign period for promoting a warm and caring 추석 holiday. 이제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집중 기간으로 네. 오늘부터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지정했거든요. During this period, the city will carry out various shar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especially for vulnerable groups.
1: I like the name of this program.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0: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1: Right. It's around always around this time that we do need to take care of especially our vulnerable neighbors.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Details.
0: 예, 요럴 때 특히 우리가 더 이제 챙겨 봐야 되는데요. Busan City will provide donations to approximately 80 welfare facilities. 이제 80 곳의 복지 기관에 이제 기부금을 기부를 하고요.
1: 네.
0: And also you know, provide 50,000 won per person to around 27,000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분들 27,000 분께 1인당 5만 원씩 또 지원을 합니다.
1: Wow.
0: In addition, the Busan Community Chest of Korea, 부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and also the Busan branch of the Korea Red Cross.
1: 네.
0: 이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인데요. These two organizations also will participate and the campaign and also carry out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vulnerable groups as well. The total amount of support of this program would be 2.65 billion won. 그러니까 요 총 우리 지원하는 게 26억 5천만 원입니다.
1: 와.
0: 26억 5천만 원.
1: 네. That's a lot. And you know, I think every one worth it if it's going to help the vulnerable, you know, people yeah. more in need,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 period. So that's the 2026 훈훈한 추석 명절.

0: 보내기.
1: 맞습니다.
0: 네, 캠페인. 네네. 네네. Love to hear it.
1: 아, 오늘 댓글이 많네요. 오늘 앞에 재밌는 우리 라이브에서 그런지.
0: 네.
1: 아, 우리 진리님, 민수님 앞머리 멋짐 이슈. 앞머리가 멋지다는 거.
2: 저 오늘 그

0: 한다는.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1: 아, 우리 이분도 처음 보네요. 리즈 X4J님.
0: 우리 리즈님. 네, 1부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1: 죄송합니다. 우와. 네.
0: 우와, 예. 제 앞머리 보고 우아하는 거죠.
1: 아, 앞머리 우아. 예, 네. 예. 아, 하나 더 있거든요.
0: 네. 자, 마지막 거.
1: Last one is about sports.
0: Sports. Nice. 어, 오랜만에 스포츠 이벤트 갖고 예. 오는 것 같은데요.
1: Busan City will host the 37th Busan Citizens Sports Festival. 제 37회 부산 시민체육 대축전인데 네. It is the largest community sports event in Busan. This one will be held this weekend at Sajik Indoor Gymnasium. And also other venues as well. Mm-hmm.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More than 20,000 citizens and recreational sports club membe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0: 20,000?
1: 네, 2만 Isn't 분이 넘는 분이.
0: 2만 분이면 네네. 부산 다 아닙니까? 그 정도면?
1: 거의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느낌이죠. 네. 네.
1: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you know, other various programs for citizens as well. 이제 체육 하시는 분 말고 네.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좋은 게.
0: 잠깐만 잠깐만.
1: 아, 요요 곧 나옵니다.
0: 포스터에
1: 예예 예, 곧 나오거든요. 그 하이라이트예요. 좀 말하면 안 돼.
0: 네네네.
1: Especially I strongly recommend opening ceremony and pre-event celebration.
0: 네. 네.
1: 개막식하고 전야제가 참 좋거든요.
0: 네.
1: This will be held at 5 p.m. of this Saturday, and you can meet famous singers like 박서진, 오. 손태진 이분들 트로트 싱어고요.
0: 네.
1: The highlight of this one would be 김조한.
0: 이야 우리 한이 형도.
1: 한이 형.
0: 아 우리 형 바쁘네. 네. 네.
1: 또 좋은 게요. It will be free of charge. Yeah, anyone can join without any pre-reservation. 사전 예약도 필요 없고요.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0: 네.
1: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0: 아 딱 그 포스터 뜨자마자 딱 눈이 딱 그 yeah. 어, 나 yeah, yeah. 아는 실루엣인데 yeah. 저 사진 잠깐만. 네, 여러분 또 김조한 거기 피처링 하고 기대하세요. So that's the 37th 부산 시민 체육 대축전 개최입니다.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ice.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as our city gears up for the Chuseok holidays. 과장님, thank you so much.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 배워야죠.
1: Let's learn English together. 하기 전에 우리 또 댓글이 많아갖고요. 우리 단지 달 달리진가 달리 1032님 앞머리 길어 보이는데 파마로 줄이셨군요.
0: 아이고.
1: 민수 저번부터 느꼈지만 노래 잘해요.
0: 어? 저 노래 하는 거 들었어요?
1: 어 그런가 보네.
0: 오늘 순순이하고 김조한 그냥 백킹 백킹의 백킹으로 해줬거든요.
1: 아 두둥님 아까 순순님들이랑 조한님 같이 노래하는데 대체 민수는 왜 같이 하고 있는지 너무 웃겼음. 예예. 예.
0: 노래 잘해서 같이 했잖아요. 저...
1: 예.
0: 감질 맞는데.
1: 그렇다고 합니다.
0: 노래. 조금 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네.
0: 자, 영어 궁금한 거 없습니까?
1: 아, 우리 오늘 우리 상황이 좀 맞네요. 우리 민수 파마하고 나서 지금 칭찬이 많잖아요.
0: 네, 많이 들어오네요.
1: 아, 우리가 뭘 했을 때 아, 효과가 좋다. 끝내 준다.
0: 네.
1: 끝내 준다. 효과가 좋다.
0: 오. 뭐 끝내 준다. 효과 좋다. 아, it works like gangbusters.
1: 갱버스터 뭐 갱이에요?
0: 갱은 아니고요. 네, 그냥 표현으로 it works like Gangbusters. 살짝 이거 조금 올드한 느낌이거든요. 아, 이 표현이. 예. 네.
1: Like gangbusters.
0: 근데 죄송해요. 저도 올드해서 이 올드한 표현을 가르칩니다. It works like gangbusters. 아 효과 좋네. It works like gangbusters.
1: It works like gangbusters.
0: 네. That's right. Well, 카즈님, thank you so much for swinging by today. You have yourself a good nigh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bye bye.
0: 네. 여러분, 오늘 진짜 action packed였습니다. Big thank you to 순순이, of course, to 김조한, and of course our Pustader that joined us here in the studio. 여러분, 이런 시간 더 가질 겁니다. 네, 일단 뭐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말았는데 이거는 일은 다 부장님이 해주겠죠. 여러분, tune in tomorrow. More show, more All-Star English for you. We'll see you back here.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0: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7: The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2: Welcome to Youth Friendly City On Air, a special segment co-produced by Busan Gwangyokshi Busanjin District Office and BEFM Busan Yeongeo Bangsong. Throughout September, four selected youth reporter teams from Busanjin District Office will join us every Wednesday, and they'll be taking us straight into the field to share their thoughts, real-world experiences, and authentic stories of building their lives and dreams right here in Busan.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산진구청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청취중 코너로 꾸며봅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고민하고 부산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For the very first episode, we're joined by the reporting team titled 제박 뽑아주세요. Even the team name sounds very fun and catchy. Well, we do have two guests with us in the studio today. 네, 그 첫 번째 순서로 제박 뽑아주세요 취재팀과 함께합니다. 팀 이름도 재밌는데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출연자 재수연과 박민주로 구성된 제박 뽑아주세요 팀입니다.
4: 네, 저희 이름에 성 한 글자씩을 탄 팀명이고 팀명 그대로 기회를 꼭 잡고 싶다는 진심을 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눠볼 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볼게요. 수현 씨와 민주 씨가 직접 준비했다고요?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스테파니 씨, 오늘 모닝커피 드셨나요?
2: 그럼요. 하루 시작할 때 커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모닝커피는 사랑입니다.
3: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원료인 생두와 원두의 상당수가 바로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 네.
4: 자, 이제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커피 원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번 약 20%, 2번 약 90% 이상.
2: Alright, so percentage of or what percentage of coffee beans imported into South Korea enters through Busan port? Option 1, around 20% and option 2, over 90%. 네,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장문 100원 그리고 단문 50원에 요금이 발생하는 문자 샵 9050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부산영어방송 앱 게시판 유튜브 방송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은 부산영어방송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es, if you know the answer to the quiz, you can text pound 9050, which will cost 101 for long messages and 51 for short messages. Or you can participate through the Busan English Broadcast app's message board or by leaving a comment on our YouTube live chat as well.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announcement board on BEFM website. All right, shall we get started? Today is all about coffee, as you can tell. Well, these days, Busan is without a doubt

0: about the city of coffee.
1: 수현 씨, 오늘 취재 주제가 커피라고요? 요즘 부산하면 커피의 도시죠?
2: 네, 맞습니다. 올해로 개항 150년을 맞은 부산항은 옛날부터 신문물의 관문이었는데요. 지금도 국내 커피 수입량의 90% 이상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1: 네, 단순 소비를 넘어서 항구부터 로스팅, 카페, 브랜드까지 완벽한 커피 산업 생태계를 갖춘 셈이네요.
3: 네, 그래서 부산시도 커피 도시 비전 아래 청년 바리스타와 창업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 CEO들의 현장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1: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류이즈 커피바를 운영하고 있는 류종훈이라고 합니다. 관광 인구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로컬 인구들이 좀 받쳐줘야 매장 운영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이 점점 되게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게 그래도 좀 고충인 것 같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오가닉 커피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창업하기 전에 느꼈던 거는 확실히 사람이 없다. 부산대 상권에 사람이 없다. 늘 좀 느꼈었고 학생분들도 이게 학기 중에 부산대 상권에서 뭔가 소비를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그래도 학생분들이 좀 부산대 상권에서 다시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부산대 상권에 새로 이제 가게를 내시는 분들이 이미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좀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또 부산대학교에서 가게를 차리시면서 조금 더 상권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0: Right, so as we heard, local coffee shop owners in Busan are opening up about their challenges. Now, Ryu Jong-un of Ryu is Coffee Bar points to the city's shrinking youth population as a major hurdle for local businesses. Meanwhile, the owner of Organic Coffee Studio near Busan National University notes how low foot traffic during the semester is, but sees hope as popular local brands move in to revitalize the area. Now, what stood out to both of you during this coverage?
1: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어떤 취재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민주 씨부터?
3: 대학 상권도 활기가 정 같지는 않지만 이제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이 들어서면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1: 네, 수현 씨는요?
2: 네, 올해 2분기 부산 순유출 인구 중 2030 비율이 가장 높아 우려스러웠는데요. 그래도 부산대 주변에 새로운 가게를 여는 움직임들이 다시 늘어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청년 유출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과 또 희망이 이어지고 있군요.
0: Right, despite the ongoing challenge of youth population outflow in Busan, our reporters noted that new specialty brands are opening up near university areas, helping revitalize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bringing new hope. Well, what kind of support is needed to help youths stay continue working here in our city?
1: 그럼 커피에서 청년들의 정주 가능성을 찾는 점이 이렇게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려면 어떤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3: 이제 부산항이라는 물류 기반이 현장 청년 모두의 기회로 자동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커피 산업의 다음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부산대 상권 청년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5: 원두 유통과 관련해서는 이 어찌됐건 생두가 수입되는 보통 부산항으로 많이 수입이 되지만 사실 생두 회사를 운영하는 곳들은 보통은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부산에는 사실 생두 회사라고 할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입은 여기로 되는데 수입은 부산으로 되는데 결국에는 서울로 다시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전포동 바이스볼사에서 일하고 있는 장진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매장에서는 바리스타 그리고 마케터 기획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부산이 커피 도시로 계속 위치와 위상을 남겨놓으려면 조금 더 커피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Yes, on the supply chain and community front, local coffee professionals pointed out key structural challenges. An industry insider highlighted a distribution bottleneck.

0: Imported green beans land at Busan Port, but head to Seoul importers first before returning to Busan. While local grants help with equipment, independent owners urgently need marketing training. Meanwhile, Chang Ji-myung from Vice Versa Cafe stressed that to keep Busan's edge as a top coffee city, official support is needed to build a connected community among local coffee workers. Well, what did the young business owners point to as their biggest challenge? 이 현장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데요. 수현 씨, 청년 사장님들이 꼽은 핵심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부산항을 거쳐 들어온 생주가 수도권을 거쳐 다시 유통되는 유통의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0: 네.
1: 네, 여기에 1인 사장님들을 위한 커뮤니티 부재도 가장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0: 그렇군요. 이 부산항을 단순 이런 수입항에 두지 않고 지역 산업과 청년의 기회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군요.
2: 맞습니다. 물류 기반과 로스터리, 카페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이 기반을 청년 실질 지원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야 나가야 합니다.
0: 네. So they highlighted major hurdles for Busan's young coffee entrepreneurs. Distribution insufficiencies and inefficiencies actually with imported beans traveling to Seoul before returning to Busan and a lack of networks for solo owners or one cafe owner. And ultimately, they agreed that Busan must transform its port logistics into a practical youth-centered coffee industrial ecosystem. Well, while local government efforts are continuing, what we really need are policies that fill the gaps on the ground, like practical training and marketing or communities for workers in the industry, like you mentioned. These real-world challenges, it makes us wonder, what keeps these young people here in our city of Busan?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마케팅 같은 실무 교육이나 종사자 간의 이 커뮤니티처럼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틈새를 채워주는 정책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현 씨,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이 부산에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네, 저희도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0: 네.
1: 앞서 만났던 세 분께 직접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3: 부산은 저에게 좀 의미가 많은 도시이고 이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가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커피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카페 그리고 또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있고 또 부산을 사랑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저는 그래도 이 장전동 부산대학교라는 동네가 저에게는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라서 뭐 애착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좋고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게 저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금 남아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5: 수도인 서울을 제외하고 관광의 수요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같이 끼고 있다는 점이 부산만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Right, so as you heard, when asked why they stay despite the hard realities, the owners pointed to what makes Busan unique. Its unmatched coffee infrastructure, a tight-knit community of people they love working alongside, and its coastal appeal as a nation's top tourist destination outside of Seoul. Well, I can definitely feel the distinct charm and vibrant energy of Busan. 부산이란 도시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1: 네, 바다 환경과 사람 간의 유대감, 커피 상권까지 이유는 달라도 결국 부산 자체의 매력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 맞아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희 이야기와도 정말 비슷해서 더 와닿았습니다.
1: 네,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도시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0: 네, so they agreed that what truly keeps young people here in the city's unique charm is from its ocean views as we see, coffee scene to its strong sense of community. They noted how deeply they related as Busan natives, stressing that above all, it's the people who give the city its real energy. Now, rather than focusing on statistics about young people, it seems more meaningful to look at how they are building their dreams right here. Now, if you could sum up today's coverage in just maybe one sentence, what would it be? 네, 청년과 관련된 수치보다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꿈을 만들어가는지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주 씨, 오늘 취재를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요?
2: 커피는 청년들에게 부산에서 자기 일을 만드는 실질적 기회였습니다. 이 가능성이 산업으로 확장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12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What a fantastic song. Home Phillip Phillips there. All right, it's time for our very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So this is a new segment we're doing for you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nd you can hear the replay on a weekend as well.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 hear lots of stories and thoughts and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from their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for the future.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목소리) 저는 운동과 음악을 사랑하는 활기찬 청년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년 7월에 처음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제가 처음 지원한 곳이 부산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취준하던 시절 부산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고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부산에 오게 됐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회사는 그만둔 지 좀 됐지만 그래도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9-to-6 근무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는 이제 출근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고, 6시까지는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하고, 되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조금 특별한 일상을 말씀드려보자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만의 긍정의 단어들을 소리 내면서 외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자신감, 자긍심, 뭐 씩씩하게, 당당하게, 소신 있게,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것처럼 정말 오글거리는 말들까지 한 플로 하면 거의 2-3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외치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막 엄청 긍정적인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서 습관을 만든 건데, 지금 2년 가까이 잘 지키고 있고 되게 나름의 효과가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4: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려해서 부산이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는 부산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제가 대학 때 했던 경험에 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기 직전 학기까지 1년 정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워낙 이제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차로 5시간 정도면 엄청 가까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어디든 차로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서울 부산이든 뭐 저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부산이든 그렇게 멀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뭐 제가 연고 없고 되게 낯선 곳이긴 하지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고 또 뭐 어디든 한국에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살다 보니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살수록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부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저는 추천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시간들이 쌓여서 또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4: 내가 부산에 잘 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나요?
3: 부산에 살면서 수영강을 뛰거나 뭐 이기대 트레일 코스를 가거나 할 때마다 부산에 사는 거에 정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그렇게 최대한 많이 곳곳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현재 부산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벡스코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전시를 할 때 부산만이 가진 특별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이제 해양을 포함한 특별한 자연 자원하고 도심 자원이 결합된 형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산을 낭만적인 도시 또 오고 싶은 도시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산업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산만이 가진 매력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지셔닝을. 사실 이런 거는 따라잡고 싶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유한 자원을 정말 최대한 10분 활용하고 또 홍보를 잘 해가지고 전시 컨벤션에 있어서도 좀 그 부분을 더욱 집중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전시와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지만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부산에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고 실제 통계로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특정 분야에만 일자리가 쏠려 있으면 청년들이 예를 들면 방송 출판 쪽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테크나 엔터테인먼트나 정말 그런 다양한 산업들의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만족하면서 꾸준히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양질의 고연봉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앞으로 10년 뒤에도 부산에서 전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부산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나요?
3: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미 풍부한 자연, 도심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다양해진다면 도시 자체의 매력도나 다이나믹함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반 산업들이 다양해져야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다양한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부산이 조금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산업을 다양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4: 민지영님께 부산이란?
3: 저한테 부산은 자상하고 온화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산 날씨가 정말 온화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날씨였는데 누구나 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온화잖아요. 한국 중에서는 가장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날씨를 지녔고 또 그 날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나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날씨와 자연과 인프라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저한테는 부산이 자상하고 온화한 집입니다.

0: 어쨌든 why not 오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기분 좋아진다. 그치? 좋다.
1: Listen, let me play you your music. This is Happiness by Red Velvet followed by Treat People With Kindness by Harry Styles and I'll be back after that.

0: It's Wednesday, time for Tune In Time. Our guest today sings to the world through the hikkum,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often said to sound closest to the human voice. Please welcome hikkum player 신날세. Hello and welcome.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날세입니다.
0: All right, so welcome. That is 신날세. Could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네. 간단히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신날세라고 하고요. 활로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 해금으로 여러분께 많은 감정을 전달하고 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0: Okay, so that is 해금 player 신날세. She introduces herself as someone who sings with a bow, and she delivers a lot of emotions through this traditional instrument called 해금, and you'll get to discover a lot about it and 날세, of course, throughout our show today. So do stay tuned. And with that, let's dive into the first question. I heard 신날세, your name, isn't a stage name, but a real Korean name. It's your real Korean name given to you by your father. So what does it mean? 신날세라는 이름이 예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순 우리말 본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네, 감사하고요. 일단 네. 예쁘게 들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라는 뜻이에요.
0: 아, 그래서 네.
1: 저희 아버지께서 좀 특이한 이름, 한글 이름을 원하셨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또 성하고 잘 어울리게 신날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0: I see. So 날세 actually means 날마다 새롭게 in Korean, meaning every day something new. And her family name is 신. So if you put that together, 신날세, it means something fun, something enjoyable. Enjoy is what it means. And her dad always wanted to create a unique Korean name, fully Korean name for his daughter, and that's how this name came to be. All right, well, do you think having such a unique name has influenced your music or life at all?
2: 이 귀한 이름이 본인의 음악과 삶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항상 날마다 새롭게라는 뜻이 네. 저는 아버지께서 아, 이렇게 살면 재밌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재밌게 살라는 말씀을 늘 저한테 해주셨는데
0: So her father always said if she has a name like this 신날세 which means fun and also 날마다 새롭게 everyday something new she would be able to enjoy her everyday life.
1: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할 때 항상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시선을 담아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So whenever she sees something, she tries to look at it from a new, fresh perspective.
2: 확실히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심어준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so I guess names are really important because it did sort of embed or give her that perspective towards life. All right, well, for crunchers who may be new to it, could you please introduce that instrument, 해금?
2: 성함만큼이나 크런처들이 신선하게 느낄 이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해금은 해부족이라는 유목민족에 의해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악기예요.
0: Okay, so 해금 is first of all from the 고려 dynasty, and it was by the 해부족 nomad group.
1: 그래서 해금의 해자가 바다 해자가 아니라 네. 그 해부족의 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 네. And that 해 doesn't come from the sea. It doesn't mean sea, but it comes from that nomad group called 해부족.
1: 해금이라는 악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악기화된 네, 악기가 된 거죠.
0: 아.
1: 그래서 해금은 한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줄로 이루어진 악기고
0: 네.
1: 활 자체가 바이올린이나 다른 서양 악기처럼 팽팽한 활이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로 줄 사이에 끼워서 좀 마찰을 시키면서 연주하는 찰현 악기입니다.
0: 네.
2: And if you look at the haegeum, it seems like there's only one string, but there's actually two strings on the instrument. And the bow that you use to play the strings isn't stretched out like the violin or other string instruments we're familiar with, but you sort of, they're quite loosely tied, and you have to make friction with the strings to play the sound on this instrument. Very, very unique. Oh,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let's actually hear some of your music together to talk more about it. Let's hear First Spring. 오늘 어떤 신선한 토크가 이어질지 기대해보면서 우리 신날쌤님의 음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처음 본 그해 봄날, First Spring입니다.

0: So what feelings do you want to capture in this piece of music? Can you explain? 이 곡에 담긴 감성을 우리 크런처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제목처럼 너를 처음 본 그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첫사랑이 된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그 감성이 네,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So Nalsa said, just like the Korean title, which means 너를 처음 본 날, the first time I met you, you have to listen to this song envisioning your first love. And that is actually the English title of this song, right? So envision that to fully enjoy this music.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죠. 들으면 되겠군요. 네. All right. So that fluttering feeling that you have of meeting your first love. Well, this is something I always ask instrumentalists. Out of all the instruments out there, how did you end up playing the 해금?
2: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필수 질문입니다. 많은 악기 중에 어떻게 해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환경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쵸.
1: 저는 어릴 때부터 네. 한 대여섯 살 그 무렵부터 아버지께서 이렇게 국악기를 가르쳐 주는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0: So environment and how you were raised or where you were raised is really important growing up. Because when Nalsa was young, around 5 or 6 years old, her father used to take her to this group. A gathering where they taught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1: 네, 그래서 국악기를 배우시는 분들 곁에서 국악기를 먼저 접했어요. 서양 악기보다.
0: Oh, 네. So she first encountere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before she ever got to know about Western instruments.
1: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었을 때 네. 날쌤은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네. 물어보셔서 손이 제일 안 아플 것 같은 악기를 골랐어요. 예뻐 보이고 가볍고
0: 네. 네. So her father asked 날쌤 when she turned when she went to like elementary school 6th year, what instrument would you like to learn? And Nalsa thought, she wants to learn an instrument where her hands or fingers wouldn't hurt too much. And that's how she chose 해금. And it looked pretty too.
1: 근데 그게 사실 아닌 거죠. 손이 안 아픈 악기는 없고
0: 그쵸.
1: 그렇지만 이제 점점 배우면서 그 악기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0: But of course, there is no instrument in which your fingers don't hurt at all. But as she learned this instrument, she fell in love with it more and more and found the charm of the instrument. Okay, well, with instruments like the violin or guitar, you press the strings, you know, against a fingerboard. How do you control the pitch on a 해금 though?
2: 보통 바이올린이나 기타는 판을 손가락으로 누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뭔가 더 아플 것 같은 악기들인데 해금은 어떻게 음을 맞추는 건가요?
1: 아까 해금 소개를 해드릴 때 네. 이제 줄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줄이 명주실이에요. 그래서 명주실을 꼬아서 줄 하나를 만들고 또 네.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두 줄이 된 건데 그 줄을 대기도 하지만 누르기도 해요. 그래서 누르고 대고 하면서 음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악기예요.
0: Wow. 네. Wow. So earlier she said 해금 has two different strings, right? And these strings are actually made of silk. They're silk threads tied together. And you have to press those and let them go and control that to create different pitches and sounds with the bow as well. Okay,
2: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그래서 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네. 빠르게 잘 배우실 수 있고 이제 피아노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악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서 네. 내가 이 음을 알고 있으면 직관적으로 딱 잡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또 해금 연주의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2: 그러게요. 잡은 대로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알면 나 잘 만들었구나 이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0: 네, All right. So for those who don't have a good sense of pitch, then it could be hard to play this instrument. But if you have a good sense of pitch, then you can just intuitively know what note that you have played. So you could catch it pretty quick.

0: thank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Wow, did you see that, Crunchers? How can she play that little instrument with just two strings? I think you have to have such good sense of pitch in order to play that well.
1: 와, 해금을 이렇게 라이브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Yeah, what an honor to watch her play live.
1: 아니, 그리고 이게 다른 악기들과 다르게 정말 음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달라야 될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기가.
2: 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네. 이제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있다, 네. 있다 보니까 아, 이 정도 누르면 네. 이제 이 음이 이 음이 나겠거니. 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네. 네. 어, 너무 편안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귀도 호강했지만 눈도 호강했던 것 같아요.
0: Alright, so she said, if you keep practicing and playing it, you'll grow that sense that if you press this part, okay, this is gonna make this pitch or this sound. And you know what? My ears were feasted, but looking at her play beautifully,

0: was also very aesthetically pleasing as well. We have comments coming in from Crunchers, our Crunchers as well. Hanun is saying that haegeum sound goes straight to the heart.
1: Oh, 해금 연주 소리가 심장을 바로 네 심장에 꽂아라 네
0: 꽂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All right. Well, you've also performed the theme from the beloved film Cinema Paradiso as well.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on the 해금. 이어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를 신란스님이 해금으로 연주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잠시 들어볼까요?
1: 네.

0: It sounds so different on the hikkum, it sounds like. When you play music outside the traditional Korean repertoire, how do you choose which pieces to perform?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음악인데 해금으로 들으니까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전통 음악이 아닌 곡을 해금으로 연주할 때 곡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1: 일단은 해금과 이 선율이 너무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게 해야 되는 음악인 것 같고요. 해금 특성상 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하다 네네. 보니까 활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예요. 어떻게 활을 쓰느냐가 음색이나 이런 그 사람의 색깔, 연주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결을 좀 잘 할 수 있는 음악, 그러니까 음정과 음정이 좀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되고 들으시기에 편안한 선율이면 해금하고 좀 잘 어울리는 음악 같아요.
0: So she has to choose songs that goes well with haegeum. Like she said earlier, you play the haegeum with a bow with loose strings, right? So the pitch of the original sound has to match that, get along with that characteristic of the instrument. And when you listen to this song as an audience, they have to feel comfortable. And that would be the standard for choosing songs outside of the traditional Korean repertoire. Now, instruments like the piano and the guitar have clearly fixed notes. While the haegeum can glide smoothly between notes, does that ever make it difficult to play in harmony with other instruments? 이 피아노나 기타는 음정이 딱딱 나뉘어 있는 악기잖아요. 반면에 해금은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좀 미끄러지듯이 소리를 내는데 다른 악기들이랑 호흡을 맞출 때 어렵지는 않나요?
1: 제가 서양 음악에 맞출 때는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금하고 잘 어울리는 음악이면 이제 네. 저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내면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창작 뭐 국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울리실 때 그 리듬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국악적인 리듬을.
0: 네. 네. So when she plays with other instruments, she doesn't find it difficult to play along, but other instrument players, they find it hard to play along with the haegeum because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al aspect or component that is in the haegeum performance.
1: So 같은 8분의 12 박자라고 하면 서양 음악은 막 달려나가요. 쭉쭉쭉쭉 뻗는 느낌이 더 나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세 박씩 이제 리듬을 타다 보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힘을 주어서 좀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0: 살리기가 힘들겠군요. 네, 네. So even with the same beat, if it's like 12/8 beat, then Korean traditional music, it has like that three beats that goes 하나, 둘, 셋, like 1, 2, 3, 1, 2, 3, with the accent in the first beat. But Western instrument players, they find it hard to follow or keep up with that sort of traditional beat that we have.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네. Well, they're not quite familiar with that beat, which is why they find it quite hard to play along with the haegeum. Well, if you hadn't chosen the haegeum, then is there another instrument you would have wanted to play?
2: 만약에 해금을 안 했다면 연주해보고 싶었던 악기

0: 기회가 있을까요?
1: 저는 한때 기타를 너무 오.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기타도 사서 네. 막 이렇게 지퍼도 보고 코드 독학을 해보자 이러면서 아, 그러셨구나. 해보기도 했는데 네. 이 손가락 특성상 이제 손 모양이 네. 손 끝으로 이제 줄을 짚어야 하다 보니까 기타 줄을
2: 맞아요.
1: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손톱이 항상 짧아야 되고
2: 그쵸.
1: 네. 근데 이제 해금은 요 살로 이제 줄을 닿게 하다 보니까 내 손이 너무 망가질 것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좀 기타에 좀 마음을 또 뒀다가 좀 접었던 일이 있습니다. 네.
2: 아, 손가락이 너무 아프죠. 아무래도 기타는.
0: So she did want to play the guitar once and she bought a guitar, tried playing it. But with the guitar, you have to press the strings with the tip of your fingers, right? So it hurts and the strings are metallic too. And she thought, okay, this is not for me, perhaps. It makes my fingers hurt too much. And that is how she just stuck to the haekeum that she's playing right now. Well, you've performed overseas many times. How do international audiences react to the haekeum?
3: 해외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외국 관객들이 해금에 대해 신기해하고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반응이 보통 어떤가요?
1: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악기를 보는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 그쵸.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네.
0: So they usually think, wow, this is such a unique new instrument. They think, how does this make sound?
1: 네.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되게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0: Oh, and they also are curious about what this instrument is made of.
1: 네, 해금이라는 악기가 네.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악기를 만들 때, 국악기를 만들 네. 때 재료를 분류하는 기준이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8가지라고 보는데요.
0: 네, 네. So there are 8 different materials that you use to creat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1: 근데 그 8가지 재료가 모두 들어간 악기가 또 해금이기도 해요.
2: 아, 그런가요?
0: 네. Oh, and all those 8 materials are actually put into the 해금 to create that instrument.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이 부분은 뭐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우리나라 분들 다 동일하게 너무 신기해하시는 부분인
2: 그러게요.
1: 것 같습니다.
2: 저도 네. 처음 알았는데 네. 신기하네요. 정말 네. 조그만 악기인데도 네. 그 8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1: 그렇죠.
2: 게
1: 네.
0: It's not just international, global audiences, but also Koreans don't know this fact that all these 8 materials are used to create the 해금. So they're always very amazed about that characteristic of the instrument. All right, well, which piece in your set gets the best response from global audiences then?
3: 공연 세트리스트에서 해외 관객들이 가장 사랑받는 곡은 뭔가요?
1: 아무래도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다른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네. 우리의 민요, 특별히 그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연주해 드리면 굉장히 그거를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고 네, 그 사랑을 느끼시고 네.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좀 특별하게 기억이 남네요. 네.
2: 신기하다.
0: So with the rise of K-culture, more and more international fans know the Korean folk song 아리랑. And when she plays that on global stages, people react the most and they feel that emotion that Koreans would feel, like missing your home or thinking about your beloved person, whatnot. And it's funny that this emotion is shared universally. All right, then. I think it's time to take a listen to her second live performance at this point now. What will you be playing for us this time?
3: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번 더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시간이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3: 네.
1: 이제 벌써 9월이잖아요.
3: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So it's already September and she's prepared the song titled 시간이 흐르는 강 or Time Flows Like the River. Like I said, it is already September and we don't have many days left until the end of this year. So as you listen to this song, do think about what time

0: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네요, 날쌤님.
1: 아, 이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0: 네네.
1: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부끄럽네요.
0: It's been quite a while, so Narsa was saying her voice may sound different from then and now, but anyhow, she has such a beautiful, comforting voice. Do fans often tell you that your music brings that comfort or peace as well?
2: 이렇게 목소리도 아름다우신데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차분하고 네
1: 그렇게 느껴주시면 감사하죠.
0: Well, 팬분들이 신날쌤님의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1: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주가 너무 완벽하고 네. 음원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보다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네. 어느 장면이 생각났다라고 하실 때 그만큼 네. 제 음악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에 네.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뭔가 확실히 뭔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뜻이니까. So yes, she does hear from her audiences often that her music has brought them comfort as well as peace. And she likes those comments a lot more than feedback such as, oh, your performance was perfect. It sounded just like the recording. Other than that, more than that, she likes to hear people say your song or your music reminded me of a moment, you know, because it means she emotionally touched them. Well, on the other hand, have you ever been comforted by your fans as well?
2: 반대로 팬들에게 신날쌤님이 위로받았던 적도 있으실까요?
1: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을 때 네. 제가 감동을 받는 지점이 저도 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졌어요라고 하실 때
0: 네.
1: 내가 그만큼 뭔가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네. 뭘 하고 싶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막 눈물 지으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공연 끝나고 대기실에 이렇게 있을 때 대기실까지 막 오셔서 네.

0: 막 제 손을 막 잡으시면서 어,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랑하시는 분이 떠나셨거나 아. 아니면 그분을 생각나게 했다든지 또 어떤 일이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막 눈물 지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실 때 그때 저도 같이 위로를 받고 감동하는 것 같아요.
1: 아, all right. Well, she is often touched when her audiences say, you know what, I want to learn this instrument as well because she has made someone want to try out something new, right? So that's when she feels fulfilling. And also sometimes her audiences start crying, saying that her performance has reminded them of the people they love who has passed away. And that's when she feels really comforted and very touched as well. All right. Well, I wonder, who is 신날세 when music is taken out of the picture, I wonder? And what do you do usually, something enjoyable in everyday life? 그럼 음악을 빼고 신날세님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뭘 좋아하고 평소엔 뭘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0: 어, 안 읽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요즘.
1: Oh, 네, 네. So she 네. picked up books that which she doesn't usually read. 네.
0: 어, 책 읽을 여유가 없다는 거는 사실 진짜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보니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아. 몇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책 아, 읽기고요.
1: 좋습니다. So it's an excuse when people say I don't have any time to read because you can always make that little bit of time to read at least one phrase or passage from a book, right? And that's what she's doing right now.
0: 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을 읽을 때 네. 제목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아, 제목 지을 때 네. 책의 어느 한 구절에 어 이거를 제목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든지 네. 거기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책의 구절을 통해서 그 상상의 이야기를 또 곡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의 좀 연결이 또 되는 것 같기도
1: 그러게요.
0: 하더라고요.
1: 뭔가 영감의 자원이 될 것 같아요. So as she reads, whether it's the title of the book or any passage content within the book, that gives her ideas and inspiration to create other music as well, is what she said. And also, it is autumn, you know, the season of reading as well. 아무래도 또 가을이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그렇죠. all right. And also, moving on, you still have so much of your journey with the Haegeum ahead of you. What kind of music do you hope to share with people moving forward? 해금과 함께 걸어갈 날들이 아직 참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0: 저는 음악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위로의 순간이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그렇다 보니까 네. 저도 다른 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1: 아, 네. So you always look for music when you need that consolation or comfort. So moving forward, she wants to provide music that will provide comfort for the audience and the listeners.
0: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 작곡한 곡들의 내용들이 네. 다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 있다. 아.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네. 밤하늘의 별처럼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네. 그 밤하늘을 보시면서 별이 반짝이는 걸 볼 때 아,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라는 아. 생각에서 또 그런 곡을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작곡하는 모든 곡들이 여러분이 뭔가 위로를 받으셨으면 또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곡을 짓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So many of the songs that she is writing right now, they are full of comfort and hope. And one of the songs is about how there are flowers that bloom towards you. And also there is a song that's titled The Stars in the Night Sky. So she doesn't want you to lose hope in your dream as you look at the stars. Shining in the night sky. So all of them are basically about comfort and hope, and she will continue creating those songs for the listeners. Well, 날씨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날씨님.
0: 아쉬워요.
1: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How was your time with Culture Crunch? 우리 Culture Crunch 오늘 함께한 소감 어때요?

0: 어떠셨나요?
1: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네. 흔치 않은데 네. 또 차분하게 또 통역을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네. 실제로 라이브 연주를 또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어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So she doesn't have many opportunities to talk about herself, her music, her thoughts like this, but she was able to do that, which was very, very fun for her. And she was happy to share her live performances with all of you crunchers today as well. Well, we enjoyed it a lot too.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힐링되는
1: 감사합니다.
2: 시간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2: All righ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though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other song by 신날세. It's 토지 Land.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기야 자기야, 이거 영화 너무 기대된다. 어떻게 어떻게?
3: Oh, honey, I'm so excited as well. This is my favorite movie series. You know.
2: 아, 맞다. 자기, 이 영화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떡해.
3: Oh, honey, you know I can't wait to watch this movie.
2: 와, 자기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 광고만 끝나면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우리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요.
3: Oh, I really love the main character, you know. She's the greatest actress, I think. Oh, her acting is... Oh, just wow.

0: 있으면 여병 말하는 거잖아. 자기야, 아니 자기는 그 배우 보려고 이 영화 그렇게 보자고 한 거가. 아, 자기야.
1: Honey, I'm just talking about her acting. When I first watched

0: 감사합니다.
1: 사실 그 공개방송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수하면 바로 보이겠네요.
0: 아, 맞아요. 그게 맞네요.
1: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2: 아, that's the charm of live radio. 여러분, 이제 맨날 perfect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중간중간 제가 실수를 하거든요.
1: 일부러.
2: 아시죠? 일부러 막 실수하고 어, 저 한국말 잘 몰라요 막 하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네. 와, 이게 우리 사인도 있어요, 형. 라이브 안 듣고. 와, 앞에 올스타 한이 형 순순히 그리고 맨 밑에 제일 작게 민수하고 마지막 요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1: 그리고 있는 게 어디예요?
2: 감사합니다.
1: 없는 것보다 낫죠?
2: 네.
1: That's right.
2: 안경 안 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네. 여러분, welcome to the very special in-studio 공개 방송 that we have going on.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형?
1: Today is very special because as we mentioned earlier, recent research shows that when people experience live music together, their brain activity actually syncs up.
2: That's right.
1: And that's what makes live music so special. And we're not just listening to the same song. We're sharing a moment together.
2: Yeah, and that's exactly what we're here to do today. Experience live music up close, right in front of you, together. 라이브 음악을 직접 눈 앞에서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Yeah! So today right here at BFM's brand new digital studio, we're going to level up not only your English, we're going to do it through pop songs and enjoy some amazing live performances together. 오늘 이곳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팝송으로 영어도 레벨업하고 멋진 라이브 무대까지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1: Of course, and 오늘 좀 특별해요. You know why?
0: Why?
1: We're not alone. We have you, but also we have all of our all-star listeners, our Boostabun, and we have some other people that are going to come and help us.
0: That's
1: but
0: right.
1: But before, then. Why don't we hear a little bit from our boosters here?
2: 네.
1: 여러분, 소리 질러!
2: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All right, so we have, like Hyung said, we have a lot of special guests here today, right? But we want to take time to introduce our very special music guest.
1: That's right.
2: 여러분, 부산을 대표하는 감성 발라드 그룹입니다.
1: That's right. So if you guys love emotional ballads, you're definitely in for a treat today. We have three voices, three different colors with so much emotion.
2: 네, 여러분, 부산이 나오는 감성 3인조 발라드 보컬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순순히!
1: That's right!
3: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해야죠. 여기 예. 네.
4: 순순이라고 합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예, 저희가 방송은 많이 안 하고 항상 행사나 공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점, 좀 수신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말했어요, 제가.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수 순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3: 오늘 여기 영어 방송이라 해서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낫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관계자만 계시면은 저희 오늘 시험 보는 줄 알고 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계시니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 같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같이 보내죠. 알겠죠? 예예. 예.
5: 네, 그럼 저희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 서면역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여러분 기브라 순순히. 네. 와, 진짜 멋지다. 방금 곡 서면 역에서였습니다. 네. 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딱 이 날씨에 너무 맞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3: 되게 너무 좋은 게요. 네. 제가 어제 밤에 갔거든요. 네. 숙소가 서면이에요. 네.
2: 맞아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 막 부산에 찍은 그런 영화, 나 저기 어딘 줄 아는데 막 하는데 노래로 통해 이거 처음이었습니다. 나 서면역 지하상가. 나 거기서 빤스 예전에 샀는데.
1: 빤스요? 우리 민수님이 부산 분이신가요?
2: 네, 저 원래 부산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 좀
1: 도망갔다 다시.
2: 네, 도망갔다.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3: 도망간 건 아니죠? 도망갔으면 다시 안 왔겠죠.
2: 우리 자리 잠깐 앉을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단 부산 대표 우리 트리오 발라드 그룹 순순히 일단 자기 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1: 네. 당연하죠. 네. 네, 저희는 3인조 발라드 그룹 순순히입니다. 저는 순순히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김기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 그다음 니예요.
5: 아, 네.
4: 아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5: 아니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순순히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서셨을 때 셋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평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순히에서 평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K-POP계에서 돼지국밥 같은 가수가 되고 싶은 순순히의 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저는 이제 알다시피 동글동글하게 생겨갖고 이름은 밀어버리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포부는 제가 영어에 완전 이 겁을 많이 울렁증이 심하거든요. 이 친구
3: 잘 오셨어요. 그러면
4: 예, 오늘 이 친구들이랑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저만 그냥 멋있을 때 입 다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서 조금 영어 울렁증을 좀 극복하고 싶어하는 기염둥이 밀어버립니다.
2: 이야, 네, 잘하셨어요.
1: 반갑습니다.
3: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2: 맞아요.
3: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이미 밀었으니까
1: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3: 선배님 일단 반은 왔습니다.
4: 예예예. 예, 예.
3: 네.
2: 좋습니다. 그렇죠.
3: 지난번에도 뵀지만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요?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Could you tell us what you've been up to and what you've been what's been keeping you busy these days?
2: 네, 우리 기태님. 네,
1: 네, 저희 순순히 활동도 계속하면서 이제 솔로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3: 오, 네, 혼자.
1: 뭐 이 친구도 솔로로 하고 저도 이제 솔로를 하고요.
3: 행사도.
1: 행사는 같이 합니다.
3: 그렇죠. 네. 예, 그런 나눠야 될 것도 있으니까.
1: 그렇죠. 행사는 같이 하고요.
3: 그렇죠. 네. 잘못하면 또 이제 나눠야 될 그때 부분에.

0: 문제 생기면 아, 예. 또 팀이 문제 생겨요. 사실 조심하세요.
1: 경험담이신가요?
0: 그렇죠. 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 깊게 하니까요.
2: 아, 너무 잘 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꼭 애들한테 크게 얘기해 주시고.
0: 그러니까요.
2: 솔로 공개 애들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예, 예, 예. 그룹을 지키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영어로 얘기하자면 Let's keep the love and the group together.
3: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일단 우리 미러볼님의 경험 살짝 들어봤지만 일단 뭐 거기서 일단 미국에서 뭐 공연도 하고 직접 이 경험해보니까 어땠어요? 뭐 글로벌 활동 뭐 기대해도 됩니까?
4: 아니 생각보다 근데 그 이제 사실 저희는 막 요즘 이제 아이돌 친구들처럼 되게 트렌디한 음악을 하지는 않는 그룹이긴 하지만 생각 외로 그 아직까지 그 발라드, K발라드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미국에 많이 계신다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또 조한 선배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또 미국에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 일단 활동은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네. 하고 싶다는 네, 희망사.
4: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0: 지금 3인조에서 4인조로요?
4: 아, 너무 좋습니다. 아,
2: 도와주십시오.
0: 행사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2: 8대2입니다. 8대2. 저희 2로 셋이 아,
0: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사실 혼자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같이 아, 하면 더 좋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들이 다 좋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미국 쪽에서는 요즘 댄스곡이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4: 맞습니다.
0: In America, there's a lot of music that's coming out, but it's mostly on the top charts. Mostly all like dance music.
3: Yeah, like fast-paced
0: That's
3: music.
0: That's right. But for like 순순히, for their ballads, I'm sure a lot of people love the K-dramas.
3: Yeah.
0: They love, they call it the hyangsu. They love the feel of the Korean ballads.
3: Mm.
0: So I think Sunsuni will have a great future in America. But also, if I have a chance, maybe we could do some stages together. 저랑 같이 스테이지 같이 할 수 있으면. 네. 저도 가끔 진짜. 이제 행사 뭐 이렇게 공연할 때 뭐 그런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하면 좋죠.
2: 아,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네. 벌써 이뤘습니다 꿈을.
0: 그럼 저희가 없는 걸로요?
1: 지금 벽 치는 거예요. 네. 잡으세요.
2: 아, 잠깐만요. 방금 영어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뭐
4: 같이 이제 같이 꼭 네. 한번 만들어 보자.
2: 네, 네,
4: 싫으시면 빠지시고 이렇게 3인조로 가도 됩니다. 네.
3: 아, 순서도 좀 하는데요. 조금 여기 살짝 여기 좀 제가 들어도 될까요?
0: 아니요. 근데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희 방송도 그렇거든요. 이제 처음에 영어 배우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좀 힘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지만 점점 할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야, yeah. That's right. Round of applause.
0: So, you become Busan's 대표 ballad groups, right? So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를 가고 계시는데요. 지금 앞으로 딱 뭐 한 가지 필요하다면
2: 글로벌로 나간다면 예. 대충 그 저는 한 가지보다 첫 번째가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언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수를 꿈꿀 때 한중 한일 이래가지고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는 그 슈가의 아유미님이 되게 유명할 때 제가 그때 방송을 볼 때거든요. 근데 항상 외국에서 저희 나라 와서 활동하실 때 한국어를 잘하시는 연예인분들이 대성하시고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빨리 활동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생각한 게 그 나라 만약 저희가 인도를 진출한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인도나 뭐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그 나라 언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그 문화 그 다양성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제가 방송에 혹시 나가더라도 말 실수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3: 그렇죠.
2: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언어들이나 그 뭐라 해야 되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2: 그걸 좀 지키면서 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리고 제일 처음은 그냥 겁이 없어야 돼요.
3: 맞습니다.
0: 아까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2: 네.
0: 반응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세요.
2: 예,
4: 아니 소개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밀어붙이는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3: 네 죄송한데 일단 우리 이거 음악적인 얘기는 우리 방송 마치고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 할 게 너무 많거든요.
0: 네.
3: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방청원 부스타 여러분과 영어 퀴즈 하나 해볼까요? 네. 영어 퀴즈.
4: Let's get it.
3: All right, a quiz for all,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as well as our listeners. 지금부터 오늘 이곳 뉴 스튜디오 오신 부스타들에 위한 퀴즈 나갑니다. 자, 잘 듣고 삐리리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됩니다. So here's the situation. 자, 상황극입니다. 순순히...

0: is performing at a stadium in LA tonight. Los Angeles, 미국 갔네요. 축하드립니다. But, 그런데, the crowd is a little quiet. 좀 조용합니다. 네, 오디언스가. So they shout, is everybody having fun tonight? 이거 순순이가 말하는 겁니다. Is everybody having fun tonight? Make some 삐리리. 오, 벌써 답을 안다. 오, 잠깐만요. 자, 손 다시 내려주세요. 이제 옵션이 나가거든요. 자, 네. 그래서, how do you say?
1: Okay, so how do you say 소리 질러 in English?
0: 자, 초이스 네 개입니다, 형.
1: A, make some music. B, make some money.
0: 어, 이거죠, 이거죠.
2: 좋은 것 같은데요?
0: 이거죠. 네.
1: 좋은 아니면 C, make some rice.
0: 어, 이거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 먹어야지.
1: 그리고 D, make some noise.
0: 어, 자, 정답은요? 자, 여기 왜요?
3: 맞추는 분한테 상품이 있나요? 있나요?
0: 일단 있습니다. 있죠? 작가님 있죠?
3: 상품이 있어야지 손을 들죠. 우리
0: 맞아요. 미로볼님이 여기 예. 있는 분들 이렇게 선물 챙겨준다고
3: 아, 네. 예, 예. 선물 있겠죠?
0: 선물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바로 앞에 계신 분 손이 먼저 올라갔는데요. 자,
4: makes noise.
0: 정답은
4: D.
0: D. No, make some
4: noise.
0: 딩동댕입니다.
2: 축하합니다.
0: That's right.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
1: 소리 질러.
0: 그래서 미국 가서 일단 미로볼님 일단 이 영어에 제일 이거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조용할 때 한번 좀 이게 좀 엑사이팅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make some noise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3: Make some. 근데 이거 해도 되나요? 진짜.
0: 네,
3: 하지 마세요.
0: 아, 진짜 해도 돼요. 가지고 한영 콘서트도 하세요. 맞죠?
3: 아니 그렇죠? 콘서트인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 시켰는데 make some noise라면 이상하잖아요.
0: 아니, 거기서 하면 안 되죠.
1: 저는 발라드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소리 질러 해요.
3: 아, 그건 하죠. 근데
1: make some noise 막 네. 해요.
3: 아, 해요.
0: 그래서 이거는 콘서트에서 해야 됩니다.
1: Right.
0: 햄버거 시킬 때 하면 안 되죠.
3: 햄버거 시킬 때 하면 안 돼.
0: 네. 그러면
3: 하와이에서 햄버거 시킬
5: 햄버거 집에서
0: 햄버거 시키는 법은 일단 방송 끝나고 제가 코칭 해드리겠습니다. Alright, so now we're gonna learn three must-know English phrases for 순순이's global stage. 자, 그럼 순순이의 글로벌 무대를 위해 공연장에서 꼭 알아둘 영어 세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였잖아요. 그래서 뭐 함성 보내주세요. 더 크게 환호해 주세요. make some noise입니다. 자 여러분 make some noise. 미국 가서 이 shouting 하면 이 반응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1: 한번 해주세요.
3: 1 make some noise. 와.
1: Yeah.
3: 이 정도는 돼야죠.
0: 좋았어요. 네. 자 두 번째로 뭐. 우리 근데 순순히 우리 그룹의 노래에서 어 아까 근데 실했잖아요. 이게 손 머리 위로 좀 웨이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네. 이거는 영어로요. Throw your hands up.
1: 네. Throw your hands up.
0: 해 보세요.
1: Throw your hands up.
0: Put your hands up.
1: Put your hands up.
0: Put
1: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네. 약간 힙합 노래 나올 때 자주 쓰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밑 템포 있는 노래 할 때요. 아, Put 예. your hands up도 되거든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 다 끝나고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night.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Thank you
0: so much
3: for being here tonight. For being
0: here
3: tonight.
0: 네.
3: Thank you so 아니면 much
1: Thank you, I love you. 어때?
2: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게 좀 더 우리 스타일 것 같긴 해요.
1: Thank you and I love you.
0: Thank you and I love you 해보세요, 미로볼님. Thank you.
3: 저 한국인이에요. Thank you, I love you.
0: I love you, 맞아요.
3: Thank you, I love you.
0: 맞아, 맞아요.
1: 아니,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한국 왔을 때요. 네. 요즘, I love you. I love you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3: 아,
1: 진짜 그랬어요.
3: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0: 네. 뭐요?
3: 그 공연하는 관객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뭐 부처 앤서 뭐 땡겨 읽은 게 아니고
0: 네.
3: 안전에 관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0: 네.
3: 그 관객분들한테 이거는 안전에 관한 영어를 하나 알려줄
0: 것 같아요. 아, please
1: be careful.
3: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불이 났을 때 왼쪽으로 가라. 레프트 키, 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이것도 우리 방송 마치고 일단 예. 리스트를 하나 프린트해야 돼요.
3: 뭐 아니면 다른 방송이 짧아야 연장하시면 되잖아.
1: Be careful. Be careful 정도는
2: 주의 하는데 be careful만 하면 되는 건가요?
3: 주의해 주세요.
0: 좋아요. 자 우리 퀴즈도 재밌게 풀고 자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와주신 부스타들의 이야기도 혹시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So if you want to say a few words, if you can maybe raise your hands. 뭐 아 나 진짜 이 이야기는 꼭 나누고 싶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난 이 말 하고 싶다. 뭐 한영한테 하든 순순이한테 하든 우리 방송 때 하고 싶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자 손 들어주세요. 누구 있을 건데요? 네. 없어요. 어 여기 앞에 있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0: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 뭐예요?
1: 네, 저는 민안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0: 아이고, 우리 은진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말 하고 싶어요?
1: 아, 순순히 구름명이 왜 순순히인지 궁금해가지고.
0: 이거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시킨 거 아니에요.
2: 이 질문 지금 만 번째 들어요. 아, 영어를 못해가지고 해주시죠, 리더분이.
0: 네.
3: 네, 저희 순순히의 뜻은 저희 세 명 각자 어머니의 성함 끝자를 따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순히입니다.
2: 왜냐하면 어머님 이름을 따면은 저희가 활동하면서 어머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좀 경건한 마음으로 사고도 치지 말고 잘 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되게 실망하십니다. 왜 자기 이름 안 넣었냐고. 그런 비하인드
4: 아빠 이름 그렇죠.
2: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0: 너무 좋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름에. 너무 감사합니다.
2: 알았어요. 우리 친구.
0: 네. 아이고 은진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여기 일단 여기 손 먼저 올라가세요. 네. 여기.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5: I'm an aspiring actor.
0: 오, 오케이. 배우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오, 오케이. 이름은 어떻게 하십니까?
5: My name is 민수전.
0: 이름 예쁘다.
2: 정민수.
0: 네. 이름 예쁘다.
2: 아, 민수라. 아, 여기 이분이 네. 민수라니까.
0: 이름 너무 예쁘다. 아,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누구한테 뭐 질문이 있어요?
2: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5: I'm very exciting and
2: exciting.
0: 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Very exciting.
5: 네, very good.
0: 네.
5: Very good chance.
0: Are you having fun tonight? 재밌어요? 예. 다행입니다.
5: Sure.
0: 네네네.
6: 일단 민수 씨는 되게 되게 오늘 좋아요.
0: 네.
6: 그래요. 아마 속마음으로 이 친구는 되게 성공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0: 우리 올스타에서 지금 한 2년 반 했나요, 형?
6: 네. 네.
0: 하면서 이렇게 뭐 리스너들 우리 부스타들 서로 소개하는데요. 은근히 민수가 좀 많더라고요. 네. 네, 지금 아마 다섯 번째 민수를 만나거든요.
2: 그래서 민수들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6: 다 잘 돼.
2: 교과서에 철수하고 민수는 항상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6: 네, 민수 씨가 또 한 명 나오면 또 다 잘 된다고 네. 꼭 얘기하더라고요. 네.
0: 맞습니다. 네, 일단 민수님 감사합니다.
6: 파이팅 so 하시고요.
0: 네. 네.
2: 파이팅.
0: 네. So we, you know,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in the studio, and I'm sure they have, you know, so many stories they want to share, so many things they want to say. But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e time to, you know, get to all of them. But we're gonna get back to Sunsuni and enjoy some more live music. Now, I heard we've got a sing along coming up. 그쵸, 형?
6: 맞아요. That's right. We have a sing along coming up, 네. And maybe we'll have a special challenge today coming
0: yeah,
6: up too.
0: Yeah, 맞습니다. So they're going to be singing an English pop song because Sunsuni wants to get on that global stage, right? Because 오늘
6: right.
0: 영어 팝송에 도전을 해볼 겁니다, 순순이가. 네,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3: 오늘 준비한 노래는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6: Oh yeah.
0: 완전 좋아하는 곡인데.
6: Oh. 우리도 같이 뭐 옆에서 코러스 해도 될까요?
2: 무조건 너무 감사하죠.
3: 무조건 해주세요.
6: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 정도만.
2: 아, 무조건 해주세요.
7: 네. 딱 그러면 이렇게 다섯 명 약간 그 웨스트라이프라든가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0: 딱이네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니에요 이게?
7: 그렇죠. 이게 백스트리트 보이즈.
0: 백스트리트 보이즈잖아요.
7: 뒷골목 아이들.
2: 뒷골목 아이들.
0: 근데 이제 이 곡 준비하면서 What did you guys think? 이게 가사도 보고 이게 의미도 알아보고 하니까 좀 이게 영어 가사 이렇게 부르고 배우고 외우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곡 준비하면서
2: 제가 저도 노래를 했던 사람이라서
0: 네.
2: 옛날에 발라드 좀 그 슬로우 템포 노래들은
0: 네.
2: 좀 편하게 이렇게 카피하고 따라할 수 있는데 아이돌 노래다 보니까 빠르니까 그 영어가 체제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6: 그걸 리듬 하는 자체가
2: 너무 힘들다. 원래 제가 영어가 어려운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서 그 이 어차피 방송 나오니까 노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고 흥얼거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 팝이 되게 위대하구나.
0: 아~
2: 우리 세종대왕님이 감사하다. 사랑해.
0: 진짜.
2: 이러면 되잖아. 막 울리면서.
6: 아, 근데요. 사실 처음에 다

0: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좀 편해지는 그게 있으니까요. 어떤 언어든 그냥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면 좋아집니다.
1: 왜 계속 밀어볼님한테 그렇게 말하죠?
2: 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선배님. 네.
1: 자 그러면 오늘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자 나중에 부를 하이라이트 부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As Long As You Love Me by the Backstreet Boys. Now, before we get into actually the performance, real quick, 그래도 이 노래에서 가사 나오는 뭐 영어 expression 몇 개 네, 알아보고 우리 라이브 네, 그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에 나와있죠. As Long As You Love Me 입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뭐 하는 한 뭐뭐뭐라면 뜻인데 어떤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괜찮다는 뜻이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면 뭐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right?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죠 형? 뭐 You're okay as long as 뭐 as long as you're okay I'm okay
2: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뭐 식사하러 갔어.
1: 네.
2: 뭐 if you like it I'm cool.
1: Right. As 약간, long as you're okay with it.
2: Yeah, I'm cool.
1: 이렇게 쓸 수 있죠.
2: 괜찮죠. 네.
1: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저희는 행복해요. As long as you're here with us, we're happy.
2: That's 네. right.
1: 이거는 example sentence 진짜 제 마음입니다.
0: 여러분.
1: From my heart. 여기 원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뭐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3: As long as you love me.
1: 좋아. 자, 그러면 음을 붙여서 As long as you love me.
3: As long as you love me.
1: 여기 지금 프로페셔널 싱어 여기 네 명 있는데 왜 노래 한번 저를 시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요. 아까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I don't care 무슨 뜻입니까?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맞아. 신경 안 써도 돼. 맞아. 상관없다. 그냥 나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이라고 하죠.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I don't care who you are 한번 따라 보세요.
3: I don't care who you are.
1: 네, 형이 음을 붙여주세요. 제가 음을 붙이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2: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1: 아니, 가사 다 부르네 지금.
0: 다시 할게요.
2: I don't care who you are.
1: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울 표현은요.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네, 이거는 진짜 인연이다, 운명이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3: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1: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네, 좋은데요.
1: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잘 배웠고 그냥 이제 바로 표현도 배웠고 일단 노래는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are you ready? 네,
2: That's right.
1: 같이
2: Let's
1: 부릅시다.
2: Get it.
1: 네, 순순히 wow. featuring 김조원 and 시민수. 네,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2: And the boosters.
1: 그렇죠, and 부스타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우리 일어서서 우리 부를까요? 그렇죠, 네, 퍼포먼스니까. 자, 부장님, 음악 큐!
2: 우리 순순히 the house.
1: Yeah.
2: BFM.

0: 와, 잘한다. 딱 이대로 미국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 진짜.
1: 잘했네 진짜.
0: 아, 진짜 너무 너무 자연스럽고 아까 뭐 맥섬 너무 잘하더라고 잘 하더라고요.
1: 제가 안 했어요.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0: 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순순히 featuring 김조한 and 지민수.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괜찮습니까? 아 이거 다행입니다. 아,
2: 여러분들 코러스도 너무 좋았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예. 어, 너무 잘합니다.
1: 너무 좋았어요.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0: 하세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너 해야 되네요. 자 올스타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2: 그렇죠.
0: 네 궁금하시는 우리 부스타분들을 위해 문자 요청 잠시 만날까요?
2: 예.
0: 자. 예. 자 우리 순수님한테 컬처쇼크 될 수 있습니다. 네.
3: 어,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바로 합시다.
3: 어, 네. 네. 별로. 이번에도 그 화면 좀 잘려 나갈 것 같네요. 혹시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은
4: 어, 이제 요즘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 분량을 조금 챙겨야 됩니다. 네, 각자 도생이라서. 어, 네 반갑습니다. 어, 날씨 요정이 아니고요. 어, 닮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어, 문제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날개 보이네요.
4: 어, 이 날개가
2: 진짜 오랜만인데요.
4: 네. 이게 그 부기한테 조금 그 수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뭐 하나도 안 됐네요.
0: 지금 날개가
4: 네.
0: 엉덩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 그렇죠.
0: 지금
2: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4: 오늘 부기 안 왔나요?
2: 예.
4: 어, 네. 어 정말 어,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조금 남다르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대요 지금. 네, 빨리 문자만 읽고.
0: 진짜 시간 없습니다.
4: 네. 우선은 제가 문자를 챙겨 올 텐데 아 챙겨 왔는데요. 어 먼저 달지님께서 민수 실물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통통 귀여우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혹시 어,
0: 지금 여기
4: 달지님 계시나요?
0: 계십니까?
4: 오!
0: 달지님!
4: 오 달지님!
0: 알면서 민수 그렇게 제일 작게 했어요 일부러 저기 밑에. 어 달지님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야
4: 어, 혹시 어, 그동안 유튜브 댓글 다셨는데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또 다른 분들 아마
0: 오! 어, 예스라고 하는데
4: 네네네
0: 누구시죠?
4: 어 혜님!
5: H-Y-E
0: 우리 혜니도 왔어요. 아 혜니 네. 반갑습니다.
2: 오늘 오니까 어때요? 또 색 다르죠?
0: Thumbs up, two thumbs up 좋습니다.
2: 네. 우리 PD님 좀 자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어 반갑습니다. 와 신기하다. 어, 더 직접, 있어요?
4: 네?
0: 더 있어요?
4: 두 개만 더 읽고 갈까요? 시간 좀 더 주세요.
2: 하긴 내 날씨 같은 거 얘기 없어요?
4: 네. 오늘 날씨 하지 말아요.
0: 아니, 문자 요정이래요. 문자 요정입니다.
4: 이제 리즈님이라고 새로 오셨는데
0: 네.
4: 어,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께서 현재 방청 중이시래요. 저만 구독하는 저만의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0: 싶습니다. 아.
1: 잠깐 여기 교수님 지금 와 계신다고요?
0: 아니요, 아니요. 지금 듣고 계신데.
1: 아, 죄송해요.
0: 그래서 리즈님께서는 나만 알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많이 홍보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2: 아, 좋은 거 혼자 약간 좀
1: 맞아요.
2: 매니아들은 그렇잖아요.
1: 그 기분 알거든요. 네네. 네, 진짜 이거 게이키핑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게이키핑.
2: 게이트키핑이에요.
1: 네, 여러분, 올스타는 게이키핑 하지 맙시다. 진짜 spread the love.
2: 정말
1: spread the love.
2: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정말 이거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1: 맞아요. 세계로
2: 그렇게 헤어져 순순히
1: 글로벌한 쇼가
2: 이제 글로벌을 또 가거든요.
1: 맞습니다.
3: 우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께.
0: 네.
1: 네.
0: 저 하나만 더 읽어도 돼요? 네네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신윤희님께서 방학에도 해주세요. 저희 아이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요.
1: 아.
0: 그 변명이에요. 네. 올 수 있었어요.
1: Excuses, excuses.
0: 네. 그 변명이에요.
1: 네. 네네네.
2: 아니 여기서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0: 네네네.
2: 그래서 그 핑계였지만 다음에는 꼭 뭐 자주 하겠습니다.
1: 네.
2: 자주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PD님께 PD님.
1: 우리 뒤에 있는 우리
2: 그 예쁘신 분
1: 조부장님 이 우리 하고 우리 모든 올스타 스태프 우리 방송 전체 이 행사를 준비한다고 너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일단 우리 뒤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한테 일단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또 다시 만나죠, 그렇죠?
0: 네,
1: 네.
0: 마무리하라고요? 아,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풀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안 끝났어요. 네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Yeah. 할 거 했네. 자 우리 문자 요정님 네
0: 갈 거예요?
1: 왜 이렇게 근데 빨리 갈라고 해요? 뒤에서 펄셔 주고 있어요 지금?
0: 할 말이
1: 자 우리 문자 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2: 잘 생겼죠? 인기 되게 많아요.
1: 되게 많죠. 사실 저희보다 더 많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문자 요정.
4: Alright, unfortunately we have time. We have come to the time where we have to wrap up.
1: 네, 벌써
2: 그렇죠.
1: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2: 한 시간이 이렇게 진짜 빨리 가요.
1: 진짜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5: 네.
1: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고요. 한 시간 너무 아쉽다. 네. 네.
2: 이런 날은 뭐 한 두 시간 가도 될 것 같아요.
3: 일단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1: 일단 우리 이 부장님한테 네 일단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한이 형이 한번 물어보시고요.
2: 네.
1: 네.
2: 아마.
1: 근데 일단 너무 아쉬워서 오늘 진짜 직접 우리 부스타분들 여기 계시는 부스타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손 들고 말 못한 우리 부스타분들 일단 오늘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뭐 말하고 싶어요? 네네네. 죄송해요. 너무 막 시키는 것 같아서 하세요. 말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6: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6: 솔직히 처음에 올 때 제가 떨리더라고요.
1: 네
6: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우리 혜니 일단 뭐지 우리 방송을 이렇게 소개한 거야? 뭐 그냥 같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5: 거의 같이
1: 네. 네,
5: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1: 네. 너무 예쁜 팩처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올스타 들으면서 영어도 레벨업도 하고 어떤 너무 보기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7: 감사합니다.
1: 네 혹시 또 하고 여기 네 뒤에 여기 손 하나 한 명 더 있습니다. We have one more person wanting to say something. 네네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8: 반갑습니다. 저 항상 그 오래전부터 청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영접하러 온 이 특별한 순간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현빈 민수님.
1: 우리 제이든님 아닙니까? 제이든 저 진짜 매일같이 혼났어요. 맨날 현빈 민수 나오자마자 뒤에 있는 부장님 이제 레이저 쏘았거든 저한테. 네.
8: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1: 그쵸.
8: 네, 지금 이렇게.
1: 마음은 열으세요, 다들.
8: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초반에 올스타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걸 그때부터도 계속 청취했지만 그 민수님 너무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에서 지금 완전히 아우라가 막 완전히 진짜 막 건물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에다가
1: 네 이것 때문에 부장님한테 매일 혼나거든요. 네.
8: 거기에다가 지금 진짜 최고의 보이스 우리 또 조한님

0: 예전부터 정말 빅패션 이렇게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가슴 더 떨리고요. 항상 이 부산 BFM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0: 무엇보다도 댓글을 쓸 때 지금은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글을 쓰기가 막 손이 너무 후들거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전국 방송에다가 이거 뭐 세계 방송이 돼가지고 네. 좀 더 열심히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1: 그 수요일마다 네. 저희 그 인호잡 있잖아요. 네네. 그 한번 도전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2: 이거 우리 김주환 가수 이 듣는 귀가 너무 좋아서 딱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 와 이분 노래 잘할 거다 바로 알거든요.
1: 아 그것 때문 아니었고요. 그냥 한번 거기서
2: 홍보.
1: 그거 때문 아니었고요. 그거는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 알겠습니다. 근데 제이드님 저희 방송을 항상 서포트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 항상 너무 제이드님 때문에 방송 스튜디오에서 웃고 너무 행복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우주의 대스타로 거듭나기를. 야.
3: 순순히 네.
2: 순순히 yes. 좋아요. 자 우리 작가님 우리 마지막 한 명 더 할 수 있어요? 혹시 네. 난 진짜 꼭 하고 싶다. 나 오늘 말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아무도 없네요. 바로 옆에 바로 여기
4: 가계부 학생
2: 네 시간 보고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한 명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5: 안녕하세요. 해운대에서 온 이소율입니다.
2: 소율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5: 오늘 좋아하는 가수 순순이님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4: 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 네 혹시 순순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5: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4: 아,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3: 감사합니다. 아,
4: 세계로 성대 네. 가세요.
2: 네, 소윤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 한 명 더 하고 싶은 네 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6: 아, 네, 저는 현대에서 온 최미교라고 하고요.
2: 미교님.
6: 네, 네, 네. 저 예전에 부기생파 때 그 작은 스튜디오에 참여해서
2: 아, 네네네.
6: 이렇게 새롭게 스튜디오 오픈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부기가 안 와서 조금 아쉽긴.
2: 맞아요. 저기 뒤에 부기를 안 불러줬다고. 네, 네 근데 네. 자기는 꼭 끼어야겠다고 이렇게 부기가 직접 만들고 갔거든요. 저렇게.
6: 네, 그래서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2: 아, 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 근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진짜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제 큰 스튜디오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부스타분들한테도 신기할 거고 저희도 진짜 매일같이 여기 출근하니까 매일매일같이 신기하거든요 저희들도. 네 근데 딱 들어온 순간 와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순이 네 오늘 방송 오늘 이벤트 어땠는지 뭐 한마디 또 부탁할 수 있을까요?
7: 한 명씩 할까요? 아니면 제가 총대로 할까요? 어떻게 한 명씩 짧게?
2: 일단 한 명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 있을 것 같아요.
7: 예, 알겠습니다.
4: 네, 저희가 예전에 왔을 때 1층에서 했었는데 이제 2층에 이렇게 새로 런칭을 하고 여기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야,
7: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7: 짧게 못할 것 같은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3: 제가 손을 왜 이러는 거예요?
7: 친구가 친구가 그 저희가 원래 8월 달에 여기 출연할까 했는데 친구가 신혼여행 간다고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었고 저희는 휴가차 잠시 갔다 온 건데 이 친구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 보이스투맨 선생님 그 공연도 보고 되게 훌륭한 팝 가수도 공연 보면서 이 친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출연료 있냐 여기 없어도 선배님들이 있으면 저희는 하는데 출연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안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출연료 올해 여기 좀 좋은 일에 기부하자 어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항목이 뭘까 그건데 미국에서 보통 스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 친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우리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 출연료는 좋은 일에 기부하겠습니다. 이야, 방송이니까 아, 어차피 물을 수가 없습니다.
4: Make some noise!
7: Make some noise! 그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순순히 채널에 구독 좋아요.
2: 이야. 와 되게 멋있다. 와. 네. 네.
8: 너무 즐거웠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또 선배님과 함께 또 우리 민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꼭

0: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아이스크림
2: 맞추네.
1: 그날이 꼭올 겁니다. 네, 자 여러분
2: 감사합니다.
1: 부산 대표 트리오 발렛 그룹 순순이었습니다. 네, 자 잠깐 여기 뭐지 좀 옆에 가서 쉬다가 우리
2: 네.
1: 2부에도 또 함께 할 거거든요. 순순이가 네 여러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순이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올스타는 뭐 편해요, 편해요. 네. All right, now we have come to the point where we do have to really wrap up our number one.
3: That's right, my brother.
1: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끝나면 너무 아쉽다. 네. But 여러분, we have none other than Kim Johan with the last performance. 그래서 형 준비됐어요?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3: Always and forever.
1: 여러분, give it up. 김조한입니다.
4: 아까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5: Make some nois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자기야 자기야 이거 영화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어떡해.
4: Oh, honey, I'm so excited as well. This is my favorite movie series. You know.
3: 아, 맞다. 자기, 이 영화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떡해.
4: Oh, honey, you know I can't wait to watch this movie.
3: 와, 자기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 광고만 끝나면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우리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요.
4: Oh, I really love the main character, you know. She's the greatest actress, I think. Oh, her acting is... Oh, just wow.
3: 액트리스면 여배우 말하는 거잖아. 자기야, 자기야. 아니, 자기는 그 배우 보려고 이 영화 그렇게 보자고 한 거가. 아, 자기야.
4: Honey, I'm just talking about her acting. When I first watched her movie, wow. You know, my jaw literally dropped.
3: 아니, 자기야. 진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첫눈에 반했다 이거가. 아, 진짜. 자기야, 지금 이 영화 안 보고 싶어지고 있거든. 그거 아나?
4: Oh, honey, don't you know? She is just my ideal type of person.
3: 아니, 자기야. 뭐, 아이디얼 타입? 나 지금 간다. 간다. 잡지 마라. 잡지 마라.
5: Excuse me, I'm sorry, but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Oh, it's so noisy.
3: 봐봐봐, 자기야. 이 아주머니도 아시잖아. 내가 기분이 다운됐다고 하시잖아. Yes, I'm down.
5: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Shh, please keep it down.
3: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주는 거네. Thank you. 근데 자기야, 나는 화가 나서 진짜 이 영화 못 보겠다. 자기는 보든지 말든지. 안녕.
6: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6: Keep down은 커지지 않도록 하다 또는 낮추다의 의미인데요. It을 넣어 keep it down으로 쓰면 목소리를 낮춰달라, 즉 조용히 해달라는

0: 의미입니다. 친구나 편한 사이는 be quiet. 공공장소나 예의 바르게 말할 때는 lower your voice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0: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All right, listeners,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Now, to kick off hour number one, we're going to continue the party into hour number two. We have with us, continue to join us here in the studio, our very special guest for the first hour. We had Busan's representative R&B trio ballad group. 같이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옆에서만 말하면 네, 좀 분위기 그림이 이상하다고 하네요. 네, 일단 일부 너무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 너무
3: 네,
4: 감사합니다.
3: 근데 너무 한국만 하고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4: 네, 맞습니다.
3: 네, 그래서 딱 2부에 우리 오프닝 무대로 오프닝 곡으로 우리 순순이가 부를 건데요.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4: 이 노래는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네. 9월 18일 때 나올 신곡이거든요.
3: 오!
4: 네, 이번에 이제 아리랑의 한을 담은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의 이제 제목은 아리봄이라고 합니다.
3: 아리봄. 네. 이미 타이틀부터 네. 너무 이렇게 딱 가슴이 완전 이렇게 딱 오는 그런 너무 타이틀인데 일단 여기에서 네. 우리 부산 영화 방송에서 최초로
4: 공개. 네. 맞습니다.
3: 라이브로
4: 맞습니다.
3: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5: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조금 이렇게 고단하신 또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루만져 드리고자 이런 곡을 좀 준비해봤고요. 네. 좀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곡이거든요.
6: 네. 가사가 그렇습니다. 네. 가사가
4: 제목의 뜻을 잠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3: Yes, please.
4: 네, 아리 봄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아리와 봄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아리랑에서도 이제 아리의 뜻이 있는데요. 아리는 그리워하고 아리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는 뜻이고요. 봄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리 봄 합쳐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봄을 기대한다. 네, 얼른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마음에 이제 이 노래를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3: 네.
4: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매일 듣지만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3: 네.
6: 이 노래 또 부제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 아픔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지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오늘 요 방송 나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MR을 드렸는데 네. 노래 너무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일단 그걸로 만족입니다.
3: 와 진짜 그런 메시지 특히 이제 요즘 네 사람들한테 딱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6: 맞습니다.
3: 네.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볼까요? 부장님 그냥 바로 들어보면 될까요? 네, 네. 좋아요. The first ever, the premiere of 순순이's new song 아리봄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노래 너무 좋습니다.
2: 괜찮았나요?
1: 너무 네. 괜찮았습니다. 네. 와, 딱 특히 그 부분 괜찮아 괜찮아 계속 부를 때 저 뭐 가끔씩 여기저기서 혼나거든요. 혼나고 나서 이 노래를 꼭 위로곡으로
2: 괜찮아
1: 저한테 네, 말하는 괜찮아 괜찮아. 아, 순순히 일단 프리미어 최초로 노래 이 곡을 저희 방송에 이렇게 공개해주고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라이브로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3: 저희가 감사하죠.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셨는데
1: 네 진짜
3: 영어로 할까요?
1: 네, 네. 아까 일단 네. 뭐지 우리 미로볼님 제일 우리 일부에 제일 기억났던 혹시 뭐 영어 표현 있었습니까?
2: 밀어붙여.
3: 그 아까 네. 밀어붙여라. 나
2: 영어 아니잖아요.
1: 아, 우리 한이 형이 좋은 거 가르쳐줬네요. 네. 네. 그래도 일단 진짜 우리 순순이가 여기서 부산 대표인데 진짜 글로벌 스테이지 갈 때까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네. listeners, those watching on YouTube, Busan's representative trio balladeers, 순순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I love you.
3: Thanks a lot.
4: English rescue team, assemble. Your English heroes, all Avengers, are coming. The master of banter, Minsu Shin.
5: Igagara, Hawaii.
4: The radio star, Park Sung An.
6: Oh, 정규, surprise 너무 신기다. 안 숨겨도 괜찮아요. 다 알아요.
4: The global seagull, Boogie.
7: Boogie입니다. 기록.
4: From vocals to vocabulary. The ultimate entertainer, Johan Kim.
8: 반갑습니다, 김주환입니다.
4: Now showing your miracle evening English routine. All-star English.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1: 저희 뭐 속보 있나요? 저희 그 뉴스
0: 일단 이 여러분 사실 저는 1부 하고 그냥 퇴근할 줄 알았거든요.
1: 네네.
0: I thought we were done with hour number one. 막 같이 사진 찍고 저도 이제 퇴근 막 가방 퇴근하려고 가방 챙기고 막 했는데.
1: 네네네.
0: 부장님이 원래대로 2부 한다고 합니다.
1: 아 근데 실제로 지금 밖에 우리 그 방문객분들 그 오셨잖아요.
0: 네.
1: 지금 민수 씨랑 사진 찍고 싶다고.
0: 아 어떡해.
1: 기다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뭐 빨리 나갔다 올래요?
0: 혼자 할 수 있겠어요?
1: 근데 지금 피디님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0: 아 어떡해.
1: 네. 아 그 진짜 오늘 1부 딱 봤었을 때 네.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너튜브에서 댓글을 다시고 오셔가지고 네. 진짜 저희를 직접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라도 이 열정을 대신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0: 죄송한데 I'm sorry. 왜요? I apologize.
1: 네네네.
0: 방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모니터에 봤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피크닉 테이블
1: 네. 예,
0: 미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버스데이 파티 하면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파티 하면 이거 폴더 이게 폴 이게 폴더블 테이블
1: 네네 접이식
0: 예, 가서 우리 이게 어린이들 위해 이게 버스데이 파티
1: 그죠
0: 테이블
1: 맞아요,
0: 커버도
1: 맞아요.
0: 하고 이렇게 오. 파티 하거든요. 네 이게 어른들이 이게 네. 아예 생일 파티 온 느낌입니다 지금.
1: 지금 뒤에도 난리 났거든요 지금. 네. 계속 이제 웃음을 참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앵글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색다릅니다.
0: 네. 네
1: 아무튼간에 문자는 읽어야 되니까 네.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김햄찌님께서 네. 우리 순순히 먼저 노래를 부르고 네. 가셨잖아요.
0: Yes.
1: 근데 거기서 최초 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
0: Yes, world premiere.
1: 그렇죠. 최초 공개가 영어로 뭔가요?
0: 아~
1: 라고 질문이 왔었어요.
0: 역시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1: 네, 스펠링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스펠링까지요? 일단 최초 뭐 네. 세계에서 그냥 최초로 공개하는 거를 world premiere이라고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특히 뭐 영화나 뭐 어느 도시에서 딱 네. 이 이벤트에서 최초로 영화를 이제 보여주면
1: 네네네.
0: 그걸 world premiere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world premiere, world은 아시죠? W O R L D premiere. Premiere 잠깐만요. P R E M 항상 E I N G I N G 맨날 이게 헷갈려요.
1: I E 아닌가요?
0: 어 I E R E
1: 맞아요.
0: What
1: world premiere? 네. 그래서 김햄찌님 도움이 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발음이 이제 월드잖아요. 월드.
0: 월드.
1: World. 아 이게 네.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뭐 반복하면은 네. 가능합니다.
0: 네.
1: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뭐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그 우리 두둥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0: 네.
1: 기억나시나요? 이틀 전인가?
0: 네.
1: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그렇죠.
0: 이거 저의 올스타의 모토가 됐습니다. 저도 먹 뭐라고요?
1: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1: 네. 제가 이때 우리 두둥님에게 혹시 민수 씨 잘 생겼어요라고 댓글을 달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 진짜 한 번만 one time.
1: 그렇죠.
0: Just one time 부탁을 그, 했잖아요.
1: 타이핑. 아니, 타이핑도 아니에요. 제가 쓴 거 복사 붙이기만 했어도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우리 두둥님께 그러면 조한이 형 잘 생겼다라고 혹시 입력하실 수 있나요? 하니까 2초도 안 돼서요. 조한이 형 잘생겼다.
0: 두둥님 왜 오늘 안 네. 왔어요 진짜.
1: 두둥님
0: 진짜 두둥님 보고 싶었습니다.
1: 근데 두둥님 계셨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제 예상입니다.
0: 강원도에서 내려왔어야 됐죠.
1: 경기도 아닌가요?
0: 아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야 됐었죠.
1: 그리고 두둥님께서 이어서 와 방청객 여러분 너무 가까우신데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구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0: 네.
1: 200분 오시지 않았나요 오늘?
0: 한 그 정도 보였어요.
1: 네, 그것도 좀 어림잡아서 이게 적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두둥님 아쉬우시죠? 오셔야 돼요.
0: 강원도에서 내려왔어야 됐었죠.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슈가 만땅님께서
0: yes.
1: 아 다음에는 두 시간 풀로 하면 안 되겠냐
0: 네.
1: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능.
0: 가능 다른 뒤에 부장이 계시고 그 뒤에 국장님 계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네 가능합니다 뭐 해야죠 원인들이 원하면 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리즈님께서 제가 그 뭐 문자요정 시간으로 1부 때 들어왔었잖아요
0: yes.
1: 거기서 리즈님께서 그 지인분이 그 교수님이신데 방청객으로 오

0: 오셨다라고 이제 문자를 다셨는데 네. 저도 긴장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청 오신 줄 모르고 그냥 그 라이브만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오셨대요. 네.
1: 진짜요?
0: 리즈님 지인분이 교수님이신데 네. 대신 방청객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리즈님이 너무 아쉬우셨대요. 아... 직접 올 수가 없어가지고.
2: 네. 네. 혼내주세요.
0: 리즈님 기회는 많지 않아요. 네. 다음에는 꼭 오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햄찌님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 공감하시겠지만 현장에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1: 오늘 너무 좋았어요.
0: 그니까요.
1: 너무 아쉬웠고.
0: 오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네. 진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네. 일단 다시 모니터 보는데요. 네네. 부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먹방 지금 먹방처럼 보여요 지금. 이제 음식 나와야 되는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0: 디저트 혹시 좀 남아 있는 거 없나요? 네. 저희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데.
2: 뒤에 있습니다. 뒤에 원래 떡도 있었는데
0: 누가 다 가져갔어요?
2: 일단 우리 여기 어떤 왔던 비지터스한테 다 하나씩 나눴죠. 네. 너무 예쁘게 앞에 All Star English까지. 네. 떡에 붙여 있더라고요. 네.
0: 그리고 두두님께서요. 혹시 이 조합으로 지금 바로 민수 쇼 안 되나요?
2: 바로 프라이데이 나이스 민수 갑니까?
0: 바로 가나요?
2: 네. 프라이데이
0: 금요일. 네. 저 계속해요?
2: 아니요. 일단 한참 아까 동안
0: 빨리 끝내라고.
2: 네, 아까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0: 아쉽네요.
2: 자 여기까지 오늘 문자 요정이랑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도 Bye. 했습니다.
3: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올스타.
3: 이피크 신청해야지.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3: Welcome back, listeners. This is hour number two of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일단 우리 과장님 모시기 전에요. 문자가 몇 개 왔습니다. 제가 챙겨도 될까요?
4: 아, 그렇죠? 좋습니다.
3: 네. 음악 나갈 때 우리 까베 TV님이 Music is so good. 우리 두둥님, 이 곡 제목 좀요. 네, 까베님, same here. 일단 여러분, 노래 너무 좋았죠? 저의 픽이었습니다. 네. 이거 부장님이 고른 거 아니에요. 부장님 뭐를 틀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이거 우리 부스타 분들한테 들려주겠습니다. 역시 이런 반응 나올 줄 몰랐어요.

0: 맞죠, 여러분. 좋았죠? 네. 일단 뭐 recommendation 여러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튜디오를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2: 굉장히 자리가 좀 부담스럽네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0: 아, 시청에서도 일단 우리 뭐 과장님 팀원들이랑 같이 이 정도 이게 거리 두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훨씬 멀어요.
0: 아, 그래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네. Thank you so much, 과장님, for coming in. Another fun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to get to our listeners. 근데 이제 할 거 해야죠. How are you?
2: 이거 해야지. Like last week, I'm so swamped at work.
0: Like every day.
2: Yeah, every day. 네. But joining All-Star English boosts my mood. Boosts my mood.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죠.
2: 아,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0: 네.
2: 우리 김미숙님 역시 반갑고요. 우리 토리님도 반갑고요.
0: 네.
2: 아, 우리 닥터 수님, 과장님 모시기에 책상이 좀 안 좋다는 거겠죠. 네네. 아, 좋습니다.
0: 찐 리액션이었다.
2: 아, 우리 햄찌님, 과장님 헬로 반갑습니다.
0: 네.
2: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유리킴님도 굿송.
0: 아, 감사합니다. 유리킴님.
2: 아, 근데 우리 두둥님이 아, 갑자기 노래 별로네.
0: 갑자기 노래 어떻게 별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칭찬하고 제목을 그렇게 궁금했는데요.
2: 아, 그러니까.
0: 네. 자, 아, 제목을 안 말해줬네요. 그렇죠? 제이미 컬럼, 아티스트가 제이미 컬럼이고요. 타이틀이 Mind Trick입니다. Mind, trick. 이 Mind 할 때. 네,
2: mind.
0: Mind Trick, 속이다 할 때. Trick입니다.
2: 네. 아, 우리 토리님 두 분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네요. 보기 좋아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nother 네. fine day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All Star English. 오늘 경기가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그쵸, 과장님? 아,
2: 저기 민원, 우리 민원을 해야 돼. 민원.
0: 아, 그래요?
2: 예예.
0: 있습니다. 네. 예, 자, let's start today's episode as always with today's 민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야,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 좋다, 그지?
3: 하, 여보, say less. 우리 가을인데 어디 놀러 가야지.
2: 아, 그럼 그럼. 어디 저기 나들이도 좀 가면 좋겠고.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3: 아, 맞네.
2: 그 전통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면 좋겠다, 그치?
3: 어, music to my ears, 여보. 사실 나도 그 두 가지 중에 뭐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I'm torn between the two. 뭐 하지? 아, 나 결정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I'm so indecisive, 여보, 알지? Let me sleep on it.
2: 아, 그래. 그리고 그나저나 있잖아, 그나저나. 우리 추석인데 좀 소외받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여보, duh, say less. 아, 진짜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 Time for the big guns. 아, 특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진짜 다들 돈이 팍팍하잖아. Money is a big, money is really tight right now, and it's the elephant in the room. 하, 여보, 그래서 my rule of thumb. 알잖아, BFM. 그래서 우리 i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2: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가을을 맞아 놀러갈 곳, 전통시장, 추석맞이 지원 등 다양한 게 또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네, 자, 민원 잘 들었습니다.
2: 자, 아, 댓글 아, 너무 많네요.
0: 네.
2: 뭐죠? 신윤희님 처음 보는 분인데.
0: 네. 어, 신윤희님 웰컴입니다. 네.
2: 앞에 무슨 케이크라도 생일 파티 느낌. 아, 저희 생일 파티 느낌이라고요.
0: 맞아요. 왜냐면 진짜 예, 예. 한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어린이들 위해 생일 파티 할 때 항상 이런 테이블에 아. 항상 이런 커버를 해놓거든요.
2: 커버도 진짜 생일 파티 같네요, 이게 좀.
0: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어른들이 어린이 생일 파티 온 느낌 지금입니다.
2: 아, 맞습니다. 우리 또 닥터 수님 맨날 놀자는 민순이랑 시정 홍보하는 과장님. 크크크.
0: 네, 근데 유리킴이 오늘따라 민순이 더 간드러지는 듯. 그래서 닥터스님도 오늘따라 민순이 온화한데라고 하는데 칭찬이죠 이게.
2: 아, 칭찬입니다.
0: 네, 오늘 마이크를 바꿔서 네, 살짝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아, 우리 또 데니리 일님 굿 이브닝 반갑고요. 우리 또 두둥님 진짜 실제로 대화할 때 더 say less 이래요. 무슨 래퍼도 아니고.
0: 맨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2: 네. 아, 아이 또 댓글 너무 많네.
0: 네. 일단
2: 아,
0: 근데 우리 할 건 해야 되거든요.
2: 솜솜 손님 반갑고요. 솜솜 손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솜솜 손님 반갑습니다.
0: 다 챙깁니다.
2: 예. 네.
0: 다미까?
2: 아, 또 있어요. 저기 두둥님 네. 스윗 16.
0: 네.
2: 아, 아 뭐 아이 너무 많네.
0: 스윗 16은 미국에서 그 네. 이제 16살 되면 특히

0: 이제 그 여자분들
1: 예, 예.
0: 이제 여성들이 16 되면 그걸 네. sweet 16 특별하게 아, 좀 이렇게 16. 좀 공주의 파티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게 sweet 16입니다.
1: 아 그리고 저기 솜솜소님 오늘 생일이신데 축하해 주세요.
0: 와
1: 아,
0: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2: Happy birthday.
0: 그래서 솜솜님 위해 네네. 지금 우리 여기 파티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아, 보이죠?
1: 요 지금 오세요. 선물 드립니다. 아 우리 Sunflower S8J님 두 분 더블 진행자 같으신데 이 그림도 좋은데요.
0: 우리 근데 항상 더블 진행자인데요.
1: 예,
0: always.
1: 예, 좋습니다.
0: 좋아요. So let's get to today. 아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important information on what the city is doing 아, in light 저기, of upcoming 추석.
1: 어제 또 제가 방송 열심히 봤거든요.
0: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1: 표현이 좋더라고요.
0: 네.
1: Let me sleep on it.
0: Let me sleep on it. 좀 생각해 볼게.
1: Yeah, I'm so indecisive.
0: 그렇죠, 그렇죠.
1: 네. I'm torn between the two.
0: 맞습니다.
1: 아, 다 좋더라고요.
0: 네. 과장님, 근데 우리 방송할 때는 입은 네. 마이크로 향해 네, 부탁드립니다.
1: 아, 아, 죄송합니다.
0: 네, 왔다 갔다 합니다.
1: 네, 죄송합니다.
0: 자, so let's get to what's first.
1: First one is about traditional market.
0: 아, 시장.
1: 전통시장이거든요.
0: 네.
1: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the Busan City will promote a refund program for 온누리 gift certificates at 99 traditional markets across Busan this Friday and Saturday to encourage visits to traditional markets and boost consumer spending. 우리 전통시장 99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0: 와, 우리 붕산이었다. 부산의 시장이 99개, 99개 있어요?
1: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0: 와, 전통시장만 99개 예, 있다. 네. Please, details of the services provided.
1: 이게 중요한데요. If you spend 40,000 won or more, 그러니까 4만 원 이상 쓰시면 you can receive 10,000 won worth of 온누리 gift certificates. 그러니까 4만 원 이상 쓰시면 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으시고요. And if you spend 70,000 won or more, then you can receive 20,000 won worth of 온누리 gift certificates. 그러니까 이제 7만 원 이상 쓰시면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The thing is, please note that the maximum refund amount under this event is 20,000 won. 그러니까 이제 2만 원이 최대고요. And also, all purchases must be made at the same traditional market. 이제 같은 전통시장에서 이제 뭐 아까 4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을 사셔야 됩니다.
0: 네.
1: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0: All right. So, with the upcoming Chuseok holidays, this could be a big relief, big help for our wallets especially, right? 추석 고도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 쓰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좋습니다.
1: 아, 또 댓글 많거든요. 네. 다 읽어야 돼요. 저 우리 아, 우리 진니님 반갑고요. 진니님 오셨네. 진니님 반갑고요.
0: 반갑습니다.
1: 우리 HKABETV님 와우, 거의 30% 많이 준다는 거죠.
0: 우리 맞습니다.
1: 또 두둥님 씨앗 호떡 먹고 싶어요.
0: 진짜 맛있겠다.
1: 아, 우리 선플라워님 민수님이 게스트 같음.
0: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 롤로모님 오늘 발성이 좋으신가 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0: 네, 이거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1: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닥터 수님 질문 주셨는데요.
0: 다 읽는다.
1: 저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누리를 써도 환급해 주나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hat's next?
1: Second one is about festival.
0: Festivals, I love to hear it.
1: 이거 우리 늘 자주 하거든요. Festival.
0: 네.
1: Busan C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Busan Library, 국회 부산 도서관과 같이 하는 건데, Busan City will host the 2026 Autumn Forest Festival at 을숙도 Ecological Park from September 18th to 19th. 이제 가을 왓숲 페스티벌을 엽니다.
0: 오, 가을 왓숲.
1: 예, 가을 왓숲.
0: 이름 너무 귀엽다.
1: 이름 잘 지었더라고요.
0: Details, please.
1: Yeah, to enjoy the cool weather and beautiful environment like forest,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숲 운동회, sports festival, and also 숲 체험. You can experience many programs and also 체험 부스, hands-on activities. Especially, you can watch and experience insects. 곤충도 보시고, plants, 식물도 보시고, and seeds, etc. So it will be really good chances for, especially for children to learn and enjoy the beauty of nature. So if you want to join this one, then you should make reservations in advance for some programs.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0: 네. So I think because Busan is a city of festivals, I think it's only right that with 맞습니다. The weather getting cooler, 네. Weather getting nicer, 이제 더 생길 거잖아요.
1: 아,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But this one's the upcoming 가을 왓숲 페스티벌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아, 우리 제리 J5님 두 분 네.

0: 정치 유튜브 같은데요.
1: 아, 우리 정치 나갑니다.
2: 네. 예, 예. 사건 반장이라고 하는데.
1: 아, 사건 과장 어때요? 왔네요.
2: 아, 왜 그랬습니까?
1: 아, 우리 닥터 수님, 올리비아 과장님은 그런데 나가면 큰일 나는 위치라. 예, 예.
2: 알고 계시네요.
1: 안 됩니다. 정치는 안 돼요. 예, 예.
2: 좋아요. What's next?
1: A third one is about 추석.
2: 추석 했잖아요.
1: 아니 아니. 또 있어요. 추석.
2: 또 있어요. 예, 좋아요. 예,
1: 예. Starting today and continuing through September 23rd.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The Busan City has designated 2 weeks as a special campaign period for promoting a warm and caring 추석 holiday. 이제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집중 기간으로 네. 오늘부터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지정했거든요. During this period, the city will carry out various shar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especially for vulnerable groups.
2: I like the name of this program.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Right. It's around always around this time that we do need to take care of especially our vulnerable neighbors.
1: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Details.
1: 예, 요럴 때 특히 우리가 더 이제 챙겨봐야 되는데요. Mm-hmm. The city will provide donations to approximately 80 welfare facilities. Mm-hmm. 이제 80곳의 복지 기관에 이제 기부금을 기부를 하고요.
2: 네.
1: And also you know, provide 50,000 won per person to around 27,000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분들 27,000 분께 1인당 5만 원씩 또 지원을 합니다.
2: Wow.
1: In addition, the Busan Community Chest of Korea, Busan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and also the Busan branch of the Korea Red Cross.
2: 네.
1: 이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인데요. These two organizations also will participate in the campaign and also carry out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vulnerable groups as well. The total amount of support of this program would be 2.65 billion won. 그러니까 요 총 우리 지원하는 게 26억 5천만 원입니다.
2: 와.
1: 26억 5천만 원.
2: 네. That's a lot. And, you know, I think every one worth it if it's going to help the vulnerable, you know, people more in need,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 period. So that's the 2026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1: 맞습니다.
2: 네, campaign.
1: 네네. 네네.
2: Love to hear it.
1: 아, 오늘 댓글이 많네요. 오늘 앞에 재밌는 우리 라이브에서 그런지.
2: 네.
1: 아, 우리 진리님, 민수님 앞머리 멋짐 이슈. 앞머리가 멋지다는 거.
2: 저 오늘 그 일부 이 스튜디오에서 스페셜 이벤트 이 공개 방송을 위해
1: 예, 예.
2: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 그 헤어살롱 가서 파마까지 했습니다.
1: 오.
2: 여러분 그래서 이 예. 머리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1: 그렇고요. 우리 햄찌님 또 안 받아준다. 아 제가 안 받아줘서 그런가 보네요.
2: 네. 근데 안 받아주는 분들 여러분 아시죠?
1: 네네.
2: 나중에 무조건 한다는.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1: 아 우리 이분도 처음 보는 리즈 X4J님.
2: 우리 리즈님 네 1부부터 계속 하고
1: 아,
2: 있었습니다.
1: 죄송합니다. 우와. 네. 우와.
2: 예. 제 앞머리 보고 우와하는 거죠.
1: 아 앞머리 우와. 예.
2: 네.
1: 아 하나 더 있거든요.
2: 네. 자 마지막 거.
1: Last one is about sports.
2: Sports. Nice. 오, 오랜만에 스포츠 이벤트 갖고 네. 오는 것 같은데요.
1: Busan City will host the 37th Busan Citizens Sports Festival. 제37회 부산 시민체육대축전인데
2: 네.
1: It is the largest community sports event in Busan. This one will be held this weekend at Sajik Indoor Gymnasium and also other venues as well.
2: 네,
1: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More than 20,000 citizens and recreational sports club membe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2: 20,000?
1: 네, 2만 분이 넘는 분이.
2: 2만 분이면 네네. 부산 다 아닙니까? 그 정도면?
1: 거의 그렇죠. 다 맞습니다.
2: 그런 느낌이죠. 네. 네.
1: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you know, other various programs for citizens as well. 이제 체육 하시는 분 말고
2: 네.
1: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좋은 게.
2: 잠깐만, 잠깐만.
1: 아, 요 곧 나옵니다.
2: 포스터에.
1: 예, 예, 곧 나오거든요.
2: 잠깐만.
1: 그 하이라이트예요. 좀 말하면 안 돼요.
2: 네, 네, 네.
1: Especially, I strongly recommend opening ceremony and pre-event celebration.
2: 네. 네.
1: 개막식하고 전야제가 참 좋거든요.
2: 네.
1: This will be held at 5 p.m. of this Saturday, and you can meet famous singers like 박서진, 오. 손태진 이분들 트로트 싱어고요.
2: 네.
1: The highlight of this one would be 김조한.
2: 이야 우리 한이 형도.
1: 한이 형.
2: 아 우리 형 바쁘네. 네. 네.
1: 또 좋은 게요. It would be free of charge.
2: Yeah,
1: anyone can join without any pre-reservation. 사전 예약도 필요 없고요.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2: 네.
1: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2: 아, 딱 그 포스터 뜨자마자 딱 눈이 딱 그
1: yeah.
2: 아는 실루엣인데 yeah. 저 사진 잠깐만.

0: 네, 여러분 또 김종환 거기 피처링 하고 기대하세요. So that's the 37th 부산 시민 체육 대축전 개최입니다.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ice.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as our city gears up for the Chuseok holidays. 과장님, thank you so much.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 배워야죠.
1: Let's learn English together. 하기 전에 우리 또 댓글이 많아졌고요. 우리 단지 달 달리진가 달리지 103님 앞머리 길어 보였는데 파마로 줄이셨군요.
0: 아이고.
1: 민수 저번부터 느꼈지만 노래 잘해요.
0: 저 노래 하는 거 들었어요?
1: 그런가 보네.
0: 오늘 순순이하고 김종환 그냥 백킹에 백킹으로 해줬거든요.
1: 두둥님 아까 순순님들이랑 조한님 같이 노래하는데 대체 민수는 왜 같이 하고 있는지 너무 웃겼음. 예예. 예.
0: 노래 잘해서 같이 했잖아요.
1: 예.
0: 감지를 왔는데.
1: 그렇다고 합니다.
0: 노래. 조금 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0: 자, 영어 궁금한 거 없습니까?
1: 아, 우리 오늘 우리 상황이 좀 맞네요. 우리 민수 파마하고 나서 지금 칭찬이 많잖아요.
0: 네, 많이 들어오네요.
1: 아, 우리가 뭘 했을 때 아, 효과가 좋다. 끝내준다.
0: 네.
1: 끝내준다. 효과가 좋다.
0: 오, 뭐 끝내준다. 효과 좋다. 아, it works like gangbusters.
1: 갱버스터? 뭐 갱이에요?
0: 갱은 아니고요. 네, 그냥 편으로 it works like gangbusters. 살짝 이거 조금 올드한 느낌이거든요. 이 표현이. 예. 네.
1: Like gangbusters.
0: 근데 죄송해요. 저도 올드해서 이 올드한 표현을 가르칩니다. It works like gangbusters. 아, 효과 좋네. It works like gangbusters.
1: It works like gangbusters.
0: 네. That's right.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swinging by today. You have yourself a good nigh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바이바이.
0: 네. 아, 여러분, 오늘 진짜 action-packed였습니다. Big thank you to 순순이, of course, to 김조한, and of course, our Pustader that joined us here in the studio. 여러분, 이런 시간 더 가질 겁니다. 여러분, tune in tomorrow. More show, more All-Star English for you. We'll see you back here.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비치 오야 캠핑 오야 스위밍 오야 Summer is awesome.
6: Mosquitoes.
7: Oh no.
6: Tropical nights.
7: Oh no.
6: Food poisoning.
7: Oh no.
6: Summer is awful.
5: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6: Oh really?
5: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9: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10: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8: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10: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8: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10: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8: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해마르기 전에 언제 저만큼 갔는데 장면에서 비가 제법 어울리는데 채 내리기 전에 언제 저만큼 갔는데 내 눈물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흐르기 전에 비가 얼른

싶은데 뭐 돌아가고 싶은데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Yo,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3: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0: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1: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저기 혹시 대니얼?
4: 아, you're Ani?
3: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 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4: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3: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뭐 그럼 우리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4: All 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3: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4: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This is on me.
3: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0: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1: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0: 잠깐만.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1: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0: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is is on me. This is on me.
0: This is on me.
1: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1: This is on m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1: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0: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